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Midnight in Paris OST 가운데 Let's Do It 코널 폭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한편에는 그만큼 깊었던 애정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늘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의외로 어설픈 구석이 있고요. 또 힘든 일을 겪는 중에도 뜻밖의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걱정 하나가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는 가을이었다가 한낮에는 다시 여름이 되는 요즘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어떤 그 두 계절이 함께 머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속에 두 계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0: MG 새마을금고보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카티프로 시

쇼팽의 환상즉흥곡 C샵 단추 작품으로 66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척희님이 애증의 곡 너무 아름다워서 연습했으나 듣는 것만큼 아름답게 칠 수가 없어서 포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연주하는데 의를 두고서 더 연습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이렇게 그 귀가 높은 것도 어쩔 땐 문제가 돼요. 내가 듣는 음악처럼 치고 싶은데 내 손이 연주했을 때 또 그만큼 소리가 안 나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도전하신 것 자체가 멋집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18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저께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집에서 휴식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좋은 방송 들어요. 클래식 방송 편안히 듣고 싶었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저께 정년 퇴직을 하셨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시원섭섭하실까요? 어떤 감정이실까요? 그래도 후회 없이 또 마지막까지 딱 이렇게 마침표 찍은 그런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이제 뭘 하지 하는 또 허전함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음악 들으시면서 다시 좀 회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멋진 제2의 인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전에 장현아님이군요. 이 계절을 최대한 오래 붙잡고 싶다고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는데 겨울도 또 잘 들여다보면은 멋진 계절이잖아요. 이 음악 들으면서 겨울 한번 준비해 볼까요? 2악장 라르고 펠릭스 아이어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체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들으셨고요. 펠릭스 아이어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단양까지는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지만 자주 찾아뵙기란 쉽지 않았다. 미안함을 달래듯 나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걸었다. 통화 말미엔 늘 같은 말을 덧붙였다. 사랑해. 엄마는 종종 딸 사랑해 라고 받아치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많이 해. 나는 그 무심한 대답이 재미있기도 해서 전화기 너머로 짐짓 성을 내곤 했다. 아빠도 말로 표현해줘야지. 아빠는 그런 말 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 잘 배워서 나중에 해줄게. 그럼 말할 때까지 전화 안 끊을 거야. 그럼 아빠가 먼저 끊으면 되지.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어느 날 좀처럼 먼저 전화를 하지 않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놈이냐? 요새 바빠? 아빠가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지. 뭔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잠시 숨을 고르던 아버지가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사랑해.

나는 반사적으로 받아쳤다. 많이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나도 따라 웃었다. 아빠, 그 말 한마디 배우는데 참 오래 걸렸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이 아버지가 끝내 지키고 간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와 통화를 하다 습관처럼 말했다. 엄마 사랑해. 알았어. 뭐가 알았어야 엄마도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내 말 끝에 엄마는 툭 던지듯 말했다. 너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그거 다 사랑으로 했지 미움으로 했겠어?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너무나 당당하고 투박한 말에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가 쓰던 휴대전화는 이제 엄마가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 번호에는 아버지 대신 엄마의 이름이 뜬다. 나는 익숙한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많이 해.

더블주악의 유머레스크 7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대원의 플루트, 박라나의 하프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극단 나는 세상 대표이자 연극 연출가 김영순의 책 잘했다 잘했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 배우는데 참 오래 걸린 아버지였지만 어쩌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도 이미 수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겠죠. 사랑해라는 말만 하지 않으셨을 뿐. 엄마의 말도 참 그렇죠. 너 낳고 키우고 가르친 게 다 사랑이지. 그럼 미움으로 키웠겠냐?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유난히 쑥스러웠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꼭 남겨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해라는 그 말은 이 딸에게 저자에게 사랑해보다 더 큰 사랑의 말로 남았겠죠.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말하지 않으면 끝내 전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이 표현해보시죠.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표현하고. 앙빵님이 느닷없이 먹먹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글 저도 읽으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들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이병희님도 아 아버지 마음이 울컥하고 뭉클합니다. 사랑해 많이 해. 옆에 계실 때 사랑 많이들 하세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요. 그렇게도 미워했던 아빠였는데. 그래요. 이 가족끼리 또 섭섭한 게 쌓이고 이러면은 그런 미움의 감정이 드는데 그건 정말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고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가고 나면은 그 미움이란 감정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후회할 일은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음악은 조금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 해볼까요? 로이즈 댄차의 푸니클리 푸니클라 듣겠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루이지 덴차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글 읽었잖아요. 제가 그 저자분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원고에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책에 이 저자분이 본인의 어머니를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참 재밌어요. 사춘기 손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내 딸한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80엄마. 사돈에게 고생은 사돈이 하시고 복은 제가 누려서 황송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엄마. 배추를 뽑아도 잘했다. 고사리를 삶아도 잘했어. 청국장을 띄워놓고도 잘했다. 하루 일을 끝내고는 늘 잘했다고 말하는 엄마. 홍복이 씨.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말과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엄마는 그냥 보여준다. 이렇게 엄마를 표현했습니다. 참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것도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나도 자식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 부모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들꼬년이님이 어제 팔순의 거장 루돌프 후빈더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두 번째 곡인 25번 2악장 연주 도중에 여성 비올리스트가 태연하게 일어나서 퇴장한 것이었습니다. 악장 사이도 아니고 중간에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퇴장하는 경우도 있나요?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저도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저도 못 보는 일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나 봐요. 배가 많이 아프셨을까요? 좀 황당하게 느끼신 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궁금해지는데 저도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연주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오셨군요. 팔순의 거장의 모차르트 협주곡 연주 지휘를 하시면서 함께 연주를 했는데 저보고도 그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한 두어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휘하면서 연주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에 좋은 그 앙상블 팀이어서 제가 지휘를 굉장히 못했지만 잘 해주셔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차르트 음악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 쪽 퀘르본 525 아이네 클라이넨 악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일번호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은 독일어인데요. 작은 밤 음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강소영님이요. 모차르트 곡 나오니까 남편이 나 이거 안다 하네요. 중학교 시절 구매한 마이마이 사은품으로 온 카세트 테이프 클래식 곡 중 하나였대요. 옛날 사람 남편과 모처럼 공감합니다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거 나오면 또 얘기 나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마이마이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옆에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녔던 애들이 있었어요. 마이마이 조금 큼직한데 제가 지금 손에 아주 레트로한 정취의 편지지 그리고 또 레트로한 감성의 글씨체의 편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이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조 카타리나님이신데 원래는 옆방송 RD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이시래요. 평소 팝송과 가요를 더 좋아하시는데 클래식은 어렵고 낯설어 하다가 우연히 새벽 2시에 제방 듣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스며드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본방을 떠날 수는 없어서 아침에는 옆방송을 듣고 새벽에 아당과 함께 하는데 앞으로 종종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본방도 함께 하시겠다고. 와, 근데 이게 장장 몇 장이에요. 4장에 걸친 편지를 이렇게 정말 옛날에 저 막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느낌의 편지지와 글씨입니다. 글씨 참 귀엽고 예쁘게 쓰셨는데요. 우리 조 카타이나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해봤습니다. 포레스텔라 팬신가 봐요. 델라모레 논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소화하기 하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다운언더님이 여행 중에 사진 보내오셨는데요. 호주에 살고 계신데 이웃나라 뉴질랜드 남섬 여행 중이시라면서 안구 정화하세요 하고 너무 멋진 사진 보내오셨어요. 정말 안구 정화가 되네요. 저는 언제나 여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호주 가서 다운언더님 김정원 왔습니다 하면은 만나주실 거죠?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모토 준비했습니다. 다소 비장한 2악장인데 이 아름다운 또 피아노가 중간에 노래하고 또 활기찬 3악장으로 이어지죠. 오늘은 2악장으로 끝낼게요.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센의 연주입니다. 이거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김효근 곡 첫사랑,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산청바라기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이 청아한 목소리를 지금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으니까 너무 딱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김효근 선생님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시래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들꾸네님이요 저보고 워커홀릭이라고 해주셨는데요. 10월에 또 두 번의 연주, 11월 말에 연주한다고 워커홀릭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저한테는 또 이게 일이 아니라서요. 워커홀릭 아니고 뮤직홀릭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인생까지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입니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보내드렸습니다. 에다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까 전에 게시판에서 10월 3일에 있는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 또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 올해로 제가 네 번째 함께 하거든요. 예술 감독으로. 아마 와보신 분들, 우리 아당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할 때마다 참 특별한 축제예요. 시간 되시면은 많이 와주세요. 이게 뭐 무료 공연이라서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 하시면, 오시면은 멋진 경험이 되실 거예요. 낙동강 그 사문진 나루터 옆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하는 가을 저녁 축제인데요. 무료로 준비되었으니까 시간만 내시면 오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끝나고 또 서울로 돌아오시는 게 좀 걱정된다 하셨는데 근처에 있는 뭐 숙소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오시는 걸로 계획해보셔도 되죠. 주말이니까. 많은 분들 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구노이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왈츠 들을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군어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정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왈츠네요. 또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프란츠 리스트가 이 군어의 파우스트 왈츠를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패러프레이저가 있거든요. 그 곡이 떠오르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건반 위에 남아있는 어린 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유수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러면 유수민 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하교 후에는 피아노며 수학이며 여러 학원을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바이엘에서 체르니 100번, 30번, 40번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손가락도 마음도 점점 벅차졌지만 콩쿠르에 나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은 첫 콩쿠르에서 도전했던 곡입니다. 어찌나 떨었던지 연주를 끝내고 피아노 의자를 빼려다 그만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후다닥 무대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킨더센넨 가운데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의 미지의 나라들과 사람들 보내드렸습니다. 폰 프렘덴 랜던 온 맨션 마르타 아르헤르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야, 첫 콩쿠르의 기억이 연주보다도 엉덩방아로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게 참 귀엽네요. 아니 피아노를 어떻게 의자를 뺐길래 이렇게 엉덩이로 밀어서 뺐나 봐요 아기가. 그러다가 이렇게 꽝 과당 하면서 그때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이런 실수가 더 그리운 추억이 되잖아요. 무엇보다 피아노 앞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그 마음 아마 지금도 손끝 어딘가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콩쿠르에서 연주를 하셨군요. 자, 유수미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입시 때문에 피아노를 그만두게 됐지만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집에 있는 피아노에 손을 올리면 악보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곡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딸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곡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작은 피아노 방에서 콩쿠르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오릅니다. 14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제대로 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이 곡을 그때 저는 무슨 배짱으로 골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10개의 손가락밖에 없었던 저의 콩쿠르 결과는 처참했죠. 그래도 그만큼 도전하고 싶었던 어린 날의 패기였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문호 27의 이 월광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를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 곡이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어서 그랬었던 거군요. 이 곡이 14개가 필요한 곡이었군요. 빨강머리애님이 월광 3악장엔 14개의 손가락이 이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곡을 들으면 악보에 뭐라 쓰여 있을까? 왜 아름다운 달을 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지? 궁금해하던 때가 떠올라 혼자 웃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 월광이란 제목이 베토벤이 지은 게 아니고 달을 보고 지은 게 아니고 베토벤은 그냥 소나타를 썼는데 그 이후 사람이 1악장이 마치 호수에 반짝이는 달빛 같다 해서 나중에 붙인 별명이죠. 베토벤은 사실 달을 보고 쓴 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목도 1악장 때문에 붙여진 거니까 3악장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베토벤의 월광 3악장 어린 학생한테는 만만한 곡이 아니죠. 빠른 템포도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이 음악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고 쭉 가야 돼서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수미님이 꽤나 정말 야심찬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시절에는 이상하게 어려운 곡일수록 더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콩쿠르 결과는 처참했다고 하셨지만 처참하기까지요. 얼마나 좋은 또 추억이 되었고 그때 얼마나 성장을 하셨겠어요. 살다가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혹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망설이게 될 때 아니야 나도 그때 이 월광 3악장에 겁없이 덤벼들었던 사람이었지라는 또 기억을 꺼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또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가요. 자, 세 번째 앨범도 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유수민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그때의 시간들은 피아노를 그만둔 뒤에도 제 손끝 어딘가에 오래 남아있었나 봅니다. 이 음악은 제가 연주해주면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그래서 지금도 함께 듣고 싶은 곡입니다. 3년 전 조지 윈스턴이 세상을 떠난 뒤 이상하게 이 곡이 자주 생각났어요. 어린 날의 콩쿠르부터 지금까지 제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타임머신인 것 같습니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캐논 변주곡. 아, 수미님이 피아노를 작은 타임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이렇게 첫 콩쿠르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던 그날도, 그리고 또 겁없이 어려운 곡, 손가락 14개가 필요한 곡에 도전했던 그 패기도, 또 남편분에게 이 곡을 들려주던 그 순간도 음악과 함께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음악은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나를 아주 생생하게 다시

내려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간과 그 감각이 함께 음악에 묻어 있다가 그 다시 그 곡을 듣는 순간 한꺼번에 이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저 역시 뭐 연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수많은 곡의 그때그때의 뭐 그런 기억들, 사람과 장소, 감정, 뭐 심지어 냄새까지 이렇게 다 함께 남겨왔는데요. 그래서 같은 곡을 다시 연주하고 다시 연주해도 예전과 똑같은 음악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기억 위에 또 지금의 시간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쌓여가니까요. 우리 수민님에게도 앞으로 피아노와 음악에 또 어떤 시간들이 쌓여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이 채택되신 유수민님께는 지니더 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을 배우면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유경준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든의 영국 가곡집 가운데 어머니가 머리를 묶으라고 하셨지 이런 독특한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My mother bids me bind my hair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어머니는 내게 머리를 묶으라고 하십니다. 하신다네. 장밋빛 머리띠를 두르고 귀한 리본으로 소매를 묶고 푸른색 코르셋에 끈을 조이라고 하신다네. 이런 가사입니다. 자,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타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얌전하고 내성적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머리도 묶고 좀 나가서 놀아라 하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안.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참나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우리 금요일 코너 나만의 음악 앨범에 최초로 직접 출연했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 유튜버 올리버 샘 부부 그분들이 그날 방송했던 그 장면을 또 촬영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보내오셨는데 보고 너무 재밌어서 우리 야당님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올리버 샘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저와 함께 그 나만의 음악 앨범 스튜디오 와서 녹음했던 장면이 남아있는데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로만차 안달루시아 준비했습니다. 길샤메 바이올린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의 거절을 경험할까요?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일생을 아니요만 외치며 살아온 칼은 우연히 예스라고 답해야만 하는 모임에 참석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삶의 정적을 깨버리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인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노는 법을 잃어버려.

영화 예스맨에서처럼 인생이 바뀌는 주문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니까 예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봐요. 하루를 좀 더 유연하게 살 수 있는 말랑한 쿠션어? 오늘은 적어도 다가오는 기회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수동적 예스맨의 자세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싱 중에서 토리 켈리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예스맨. 예스맨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죠. 거절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절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니면 예스맨이신가요? 네. 근데 영화에서 말하는 건 곤란한 일까지 전부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색다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그걸 노라는 거절로 놓치고 살진 않았나 돌아보라는 얘기. 네. 네.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거절을 잘 하려고 했지만 늘 오지랖이 발동해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한데. 5장 6부 동일님이 강진은 거절 잘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네, 그 거절하러 갔다가 하나 더 얻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지 궁금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과의 수다, 또 오늘도 영음씨들 그냥 사는 일상, 듣고 싶은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고 싶은 영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 시놉시스였어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 8월의 크리스마스, 다림의 왈츠 두 영화의 공통점은 다림과 춘희, 춘희와 다림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요. 둘 다 배우는 심은하 씨였습니다. 아, 둘 다 참 사랑스러웠는데. 여튼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는 시놉시스. 이 음악 나오면 러브하우스다 하는 친구 한 명쯤 있었어요. 따라라라따 집 고쳐주는 MBC 프로그램이었는데 인테리어 후에 집을 공개할 때 이 음악이 깔렸죠. 하지만 원래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삽입곡이었다는 거.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다림의 왈츠였습니다. 두 영화 모두 그리고 1998년 개봉작이었어요. 여러분 98년도 어디서 뭐 하셨나요? 혹시 극장에서 이 영화들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단성사였나 피카디리였는데 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종로에서 첫날 첫 상영 봤습니다. 조조로. 네, 미술관 옆 동물원은 영화관에서 못 보고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둘 다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거절 잘하는 편이냐고 여쭤봤더니 팅커벨님은 저는 거절하는 거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이시구나. 그것도 연습하면 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거절 연습.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낮고 부드럽고 좋은 톤의 목소리로. 아이고 너무 글로 배운 티 나는데. 하지만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깨질 관계면 할 수 없죠. 뭐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와,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그럼 이미 뭐 거절 당했네. 네. 한번 잘못했다가는. 네. 그렇군요. 잘 참고할게요. 낮고 부드럽고 좋은 톤.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고 솔직하게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초코미님, 40대 후반까지 거절 못하고 살다가 마음 아프고 나서 거절도 하고 제 자신도 챙기게 됐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가벼워 보이세요. 가벼워 보이세요. 날쌤먹고님, 거절 안 하고 살았더니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위해 거절할 땐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팅커벨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날쌤먹고님이 아까 팅커벨님한테 네임보 게시판에서 친근해 보인다고,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 날쌤먹고님 별명은 피터팬이었다고. 네. 두 분 친하게 지내세요. 조윤지님, 강디님 거절도 예쁘게 하면 서로 기분 안 상할 수 있죠? 전 그런 편이랍니다. 네. 예쁘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마음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주저리주저리 백날 해봤자 티가 안 나려면 안 나고, 아까 저는 이분 말에 완전 공감. 대체불가님, 저는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면 원하는 답을 먼저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을 먼저 해주고 짧게 뭐 얘기를, 내 마음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앞에가 설명이 엄청 길고 뒤에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대가 들어야 하는 말은 앞에 말이니까. 저는 요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모르죠. 또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는 배우들이 직접 부른 영화 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스타 이즈 본,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I'll Never Love Again, 8088님 신청곡으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먼저 이 곡부터 들을까요? 재즈 뮤지션 챗 베이커의 삶과 음악을 다룬 영화 본 투 비 블루 중에서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에다노크 목소리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7님, 출근 전 수업 준비하랴, 햇살에 이불 널랴, 추석 가족 모임 전에 한 구석씩 정리하랴, 알러지 콧물도 훌쩍, 에다노크 목소리에 마음이 하늘 같아졌어요 하셨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산만한 가운데 네 감성이 그 이불처럼 혼이불처럼 덮여있는 느낌이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찬왕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TV로만 뵙다가 라디오 하시는 거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고요. 용신 언니 방송 많이 듣기도 하고 연탄봉사도 함께 3년 했었거든요. 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말씀하시는 거겠죠?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강희님 내일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신청곡 스타이즈본 OST 모든 곡 다 좋다고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방금 나갔죠? 손바비님 오늘 잔잔하니 좋네요. 출근해서 본부장님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와, 본부장님이랑 분위기 좋은데요? 네. 체험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부활람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가진 취준생이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펼쳐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예술가 혹은 부활람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OST인데요. 영화 듀엣 OST인데요. 네, 기네스 펠트로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이걸 듣고서 기네스 펠트로가 노래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녀의 아버지 브루스 펠트로가 연출한 영화였다는 거는 저는 몰랐네요. 듣겠습니다. 듀엣 OST 중에서 기네스 펠트로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들으셨던 기네스 펠트로의 베라 데이비스 아이즈는 4209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래 넘나 잘하는 기네스 펠트로 버전으로요 하시면서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사샤 레인과 샤이아 라보프 주연의 청춘 로드무비 아메리칸 허니 방황하는 별들의 노래 중에서 매지스타의 페이드 인투 유였습니다. 두 영화 다 로드무비였죠. 로드무비 속 음악들이었습니다. 네, 페이드 인투 유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옛날 언젠가에 저의 미니홈피의 미니룸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 미니홈피 시절, 싸이월드 시절 그때 딱 그 BGM으로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 그리고 2709님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강아지 두 마리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던 그 문제의 강아지네요. 그 신발 한짝 물어다가 방석 위에 올려놓고 범인은 누구일까요? 퀴즈 내셨던 분. 그래서 범인이 누구였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셨나요? 오늘도 두 마리 사진 보내주셨네요. 범인 누구였습니까?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2709님. 아, 그리고 오늘따라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삐딱이님, 큰아들 보러 호주 멜버른에 왔어요.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서 1박 2일로 어제 도착했네요. 큰아이 얼굴도 보고 너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저희 청취자분 또 한 분 살고 계신데 괜히 반갑네요. 네, 잘 다녀오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인도설탕님, 평상시 라디오 듣기 싫어하는 7살 아들과 오키나와 여행 와서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나왔다면서 신기해하나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하나 더 쌓여가는 순간이에요. 거봐 이드나 라디오 좋지? 아니, 7살이 체험 좋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CYC님.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듣는데 부산은 비가 오네요 하셨네요. 서울은 맑은데 같은 시각 비 오는 부산. 느낌이 오묘한데요. 비 오는 부산으로 공간 이동하고 싶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위켄드 언드잇.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노래는 한 곡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곡이 듣고 싶으실까요? 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저희는 매번 노래 이제 음악 선곡하면서 원래 선곡표가 있지만 매번 그날 기분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청취자분들 신청곡에 따라 또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이 정해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은 이쯤이면 어떤 곡 듣고 싶나요? 한참 감성에 취했었는데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연극 얘기

0: 롱롱하네요. 오시는 분들은 또 잠시 후에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표 지사 인증 지 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참.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히히, 이 곡은 어떠신가요? 오늘 최강의 영화 음악 끝곡입니다. 웨딩링거 중에서 브루노 마스 메리유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지원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

0: 환자 대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나는 노래, 분위기 있는 노래들 쭉 나오면 빠지지 않는 사연. 오늘 노래방 가야겠어요. 맞아요. 그냥 리듬 타면서 흔들흔들하거나 차 안에서 웅얼웅얼 따라 부르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마이크 잡고 시원하게 그냥 고음 한번 확 지르고 나면은 스트레스 뭐예요? 노래 몇 곡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잊고 있던 내 안의 흥을 깨워봐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지금 여러분만의 콘서트장을 열겠습니다. 금요일 달려와!

0: 소찬이의 티얼사. 이거 하고서 퇴해줘야 돼요. 왜냐면 가래가 끓잖아요. 예. 소찬이 씨의 티얼스로 그냥 금요일날 일단 그냥 소리 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축 처져 있다가 이제야 생기를 좀 찾습니다. 첫 곡부터 달려주시는 센스 인절미님. 인절미니까 자꾸 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요 좀. 단단한 어? 뭐야 가래떡으로 바꿔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지만 점점 강인해진. 아 그치 인절미도 굳으면은 걔도 답이 없다 그러죠. 최미경님 60대 아줌마들 두 달에 한번 노래방 모임을 하세요. 아 근데 그거 괜찮긴 해요. 옛날에는 노래방 진짜 자주 갔지만 점점 이제 체력이 딸림에 따라 원래는 옛날에 모이면 마지막은 노래방이었는데 어느덧 노래방이 사라지고 모임도 겨우겨우 하고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 저 어제 노래에 칭찬받았어요. 진짜로요? 아니 모임 전에 일주일 정도 계산책 시키면서 연습. 아니 강아지는 정말 수요 없는 공급을 그렇게 받았네요. 오빠가 이거 장훈이 오빠 노래 틀어준다. 이수영이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

0: 든든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김정훈과 친구들의 커플 아이유 좋은 날 들으셨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요. 그냥 4953님 수영씨 아까 오프닝 끝에 소리 지르신 거요. 제가 소리를 질렀나요? 고라니 소리였는데요. 혹시 추석 연휴 땀시 현타 오는 건가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가족이 전체가 다

0: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가서 전하라 할 일이 없어서 추석에 현타 올 일은 없어요.
1: 아, 그렇구나. 하늘이 너무 예쁜 불금이네요.
0: 4953님은 전사하시군요. 우리 수많은 전사 여러분, 또 뭐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서 전하라. 1987님은
2: 과자공방 4개월 차 초보 사장입니다. 요즘 추석 준비로 바빠서 노래 신청하고 싶어도 못했는데요. 일 시작 전 장갑 벗고 보냅니다.
0: 아, 오늘부터 시계 준비해야 돼요.
2: 힘나는 노동요 부탁드려요.
0: 하시면서, 와, 초보인데도 과자 너무 예쁘고 못 보던 과자예요. 추석 선물로 또 이렇게 과자 선물 많이 하시나 봐요. 이봐요, 돈을 주니까 지금 이게 뭐 못해도 몇십 개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하시잖아요.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 G-Dragon과 유은혜인들이 함께 부른 그때 2025의 텔레파시 달빛 창가에서 리즈의 빙글빙글.
3: 세상은 좀 정이 없긴 해. 정이 없어. 세상이.
4: Yeah. 2025.
3: 하하.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가.
4: 텔레파시스 더 컴.
3: Can you feel the vibe? Happy with the life.

0: 시야, 사랑의 인사,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 푸, 사랑맘님. 지금 혼자 있는 거 아시죠? 사무실 떠나가라 노래 부르고 흔들고 있어. 아싸! 아싸! 아싸! 해요, 해, 해. 소리도 막 지르고. 약간, 난 미쳐버렸어. 이런 느낌으로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는 것도 그냥, 막 속 시원하게 엉엉 한번 울고, 물론 그 모든 게 뭐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뭐 더 나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감정을 너무 누르기만 하면은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뭐 누군가한테 쏟는 건 정말 최악의 방법인 거고, 혼자 있을 때 대나무 숲에다가 이겁니 길어 당당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큰 힘든 부분 아니겠어요? 내 얘기만 오롯이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데, 그렇게 하려면 돈 줘야 돼. 막 30분에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별게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게. 물론 별것도 있겠지만은,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열 만에는 문자로 보내면 50원이 좀 들긴 하지만은, 그냥 저기 홈페이지에다는 확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쓰세요. 그러면 제가 또 빙의 해가지고 막 해드리니까, 마음에 그냥 탁 담아놓지 마시고. 알았어요. 민꽃님은 졸려요?
1: 네. 역시 수영님 짱.
0: 내가 하는 말이 졸린다는 거야?
1: 그럴 수 있죠.
0: 1190님, 저는 추석 선물로 과자 사러 가는 길인데 과자만 들고 계신 청취자

분이 계시네요. 아, 이게 같은 동네면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수 있는데 서로 동네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길 바래요. 아, 챗 GPT랑 대화한다고요? 그거 하지 말래잖아. 얘네들 책임 없이 막 얘기한다고 그거 하지 말래잖아. 그래도 뭐 굳이 필요하다면은 하는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요. 규현 광화문에서 599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5887님의 신청곡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1: 우와,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6: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2: 토익은 해커스.
4: 7307님이 신청하신 도경수 기타리스트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코 아무 노래 해바라기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후후후님이 시댁 와서 초아들이랑 잡채 만드는데 아들이 아무 노래나 듣자 그래서 라디오 켰더니 진짜 아무 노래 나오네요. 지코가 머리가 좋아. 우리가 아무거나 먹자 그러고 아무거나의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노래나 그냥 만든 거야. 아 이거를 선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추석은 여러분이 선점해 보세요. 12시에 만납시다가 준비한 추석 턱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DJ 이름. 그 라디오를 생각하면 떠오른 추억, 그때 들었던 노래 등등 여러분이 추억하는 그 시절 라디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타방송국 당연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직접 참여하셨던 에피소드, 뭐 전화통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저는 별밤 뽐내기 출신이잖아요. 나도 나갔다 뽐내기 이런 거 있으면 최고고요. 나 어릴 때 이수영 라디오 엄청 들었대. 이것도 뽑히겠어 안 뽑히겠어. 나랑 통화까지 했으면 뽑히겠어 안 뽑히겠어.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추석 연휴 이틀 동안 소개

0: 되신 분들 햄버거 세트 쏘겠습니다. 추석 특집 내가 사랑한 라디오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 12시에 만납시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여러분의 라디오 추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3: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H.O.T의 행복 858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터보의 트위스트 킹,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950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야, 오랜만에 H.O.T 버전 행복을 듣네요. 아이돌 친구들이 리메이크한 이후로는 그 버전만 들려서 아쉬웠거든요. 책돌이 공원님, 그 뭐 주로 이제 CBS 전체적인 분위기가 리메이크를 틀면 그 반응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원곡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항시적으로다가 빼놓지 않고 튼 사람 무한 다시 부른 사람 더 무한 서로 좋을 게 없는 그

를 꼭꼭꼭 써주셔가지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음악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곡을 가지고 여러 표현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곡을 아는 분들은 그걸로 향수가 있는 분들은 새롭게 편곡하고 가수가 새로워지면 거부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굳이 굳이 노래가 나올 적마다 흠 이건 아닌 듯 원곡이 더 좋음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하셔야 속이 시원해인가요? 저는 그 심리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리메이크 버전을 많이 많이 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고, 예, 저도 그 광화문 연가를 다시 부른 이로서, 예, 물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1470님, 내일, 오, 와우. 안양심인가요? 왠지 이거 역사가 깊을 것만 같고, 상품이 빠방할 것만 같은데. 저녁 6시 삼덕공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속한 팀은 참가번호 10번. 번호 좋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노래방에서 연습한다고요? 내일 저긴데 오늘 너무 연습 많이 하면 목이 쉴 수, 안 되는데? 아예 괜찮습니다. 아, 보컬인 젊은 친구가 노래를 잘하니 6명 엄마들은 백댄서를 합니다. 아하. 아하, 보컬 따로 있구나. 몸 움직임이 젊은 친구들과 사뭇 다르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납니다. 보컬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댄스 연습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실래나? 6명이나 댄서를 쓰시는 거면은 무슨 노래? 싸이의 예술이야? 이거는 사실 보컬 대상 받기는 애매한 곡이고, 정말 댄서들이 어떻게 흥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싸이의 예술이야를 6명의 댄서를 몰고 대상을 받는 건 솔직히 안 됩니다. 그 어떤 가요제에서도 항상 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엄청 잘하는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대상을 받을 테고 우리 1470님 팀은 뭐 금상이나 내지는 정말 인기상 이거를 노려서 나는 이 동네에서 떠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창피함의 극으로 치달을 만큼 나는 이 춤을 한 번을 끝으로 이 동네에는 다시는 내가 얼씬거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신다면 어떤 상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저기 심사위원을. 이런 팀은 무조건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보컬이 그렇게 하면 또 힘을 받아서 또 모르죠? 이 어떤 그날따라 고수가 목이 안 풀리고 아니면 목감기가 콱 걸려가지고 안 된다. 그래도 오늘 최고 잘한 팀은 이 팀이다 해서 대상 받을지. 어떻게 됐는지 꼭 알려주세요. 미도와 파라솔, 밤이 깊었네. 김태우, 하이하이.

아우, 가비앤제이 해피니스 애플 마녀비아님. 김성별님이 신청하신 이수영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랩은 은지원 씨입니다. 예. 랩 누구냐고 하시는데 은지원 씨도 이렇게 지문처럼 랩하시면 은지원이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래퍼로서의 은지원 씨를 참 좋아해가지고 그때도 부탁한 거였거든요. 이때 막 만취인 멜로디 막 이거 하실 때였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활동을 가수 활동은 많이는 안 하시고 관심이 없으신가? 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안양 시민가요제에 지금 출전 내일 출전 예정이신 우리 새마을금고 팀이 들어.

0: 라고요. 우리가 다 찾아봤지. 1470님. 우리 다 찾아봤다고요. 내가 이렇게 딱 대진표를 봤더니 여기는 무조건 저기 새마을 금고 그 입은 의상 있죠. 그거 티셔츠 그거 입고 장화 신고 한 명은 옆에서 땅을 파고 한 명은 옆에서 또 나무를 심고 해서 왜 우리 새마을 운동 하듯이 누구는 또 빗자루질아. 이게 안무만 해서는 안 돼요. 서사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술을 만든다. 어떤 이런 서사를 좀 더 첨가하시면 인기상 무조건 따놓은 당사자 당상이라니까 당사자래. 아, 꼭 상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제가 딱 보니까 인기상도 지금 대진표가 좀 있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아, 꼬마랑 또 여성적이랑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쉽지 않. 했더라고요. 유서 깊은 또 가요제인데 우리 청취자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너무나 귀여운 3081님의 아이가 오늘 제 생일이라 어제 숙제하고 있는 아들한테 정성껏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랬더니 편지 지도 아니고 자기 문제집에 이렇게 역시 아들이야. 자기 문제집에 문제 풀어야 할 공간에 편지를 써서 오늘 몰래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학교 갔네요. 내용 들려드릴게요. 이 교과서의 이름은 최상위 수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상위권 아이가 아닌데 왜 이 문제집을 풀어야 하죠?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싫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집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 놀러 갈 것입니다.
1: 아니 나는 얘가 글 굉장히 잘 쓴다고 보는데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했잖아요. 초6이에요? 엄마 얘는 수학은 아닌 게벼. 그리고 우리 집에도 이거 똑같은 문제집 있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이 수학 문제집을 만드신 분 이름이 최상위신가 봐. 우리도 최상위가 아닌데 이걸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수영 수학 이런 것처럼 최상위 씨가 펼쳐낸 책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 최상위 아닌데 풀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리고 자유를 찾아 놀러 갈 것입니까? 초6이니까. 어머니 그럼 최하위 수학을 어디 찾아봐요. 그런 건 없더라. 다 그래 최상위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최상위 씨라고 해요. 그냥 이거 문제집 하신 분이. 이승철 듣고 있나요? 분홍토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광고 전에 BMK 물들어 석강님의 신청곡 들었고요. 은지원 만취인 멜로디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레드팀은 조직 안에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는 역할을 맡은 팀을 뜻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방지하고 전략적인 결함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FM팝스의 레드팀은 제가 실수하면 바로 곧바로 지적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바로 위대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Coward of the County, Kenny Rogers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좀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참 노래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물론 엄청난 훈련 끝에 이렇게 된 거겠죠. Kenny Rogers의 Coward of the County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양만 농부님이 6일간 쉬었더니 논이고 바치고 주인 오기만 기다린 듯 할 일이 많네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요. 농사일이라는 게 정말 끝도 없죠. 9841번으로 60년 만에 순수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제주 한 달살이 와서 지금 올레길 투어 도전 3일차에 2코스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서 잠시 휴식하고 반가운 음성으로 다시

0: 힘을 내봅니다. 성산 일출봉을 마주하는 명소 강추입니다. 그러셨어요. 오, 그래요. 한 달 살이고 저도 이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면 제주도, 뭐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달씩 살아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쉽지 않죠. 돈 있어야죠. 아, 3545번으로도 역시 늘 멋진 멘트에 감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벤츠 현장 사진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왜 이렇게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 저희 FM팝스 청취자분들이 사진 참 잘 찍으세요. 그래서 사진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 참 멋지십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Waterfront Home의 Take a Chance on Me, Loft의 Love is Magic, Venga Boys의 Boom Boom Boom Boom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우노 유노님이 너무해요. 맘 잡고 책상에 이제 앉았는데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9052번으로 아 음악 신나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FM 팝스 들으시면 행복해지셔야 돼요. 시골 남자님이 뜨끈한 밥에 파김치 척 파김치 사가면서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뜨끈한 밥에 뭘 얹으면 맛이 없겠습니까? 해물 얹어도 맛있고 김치 총각김치 하나 탁 먹어도 맛있고 밥이 맛있어요. 밥이. 자 노래 이어집니다. 빌리 조엘의 Leave a Tender Moment Alone 그리고 에릭 칼맨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FM Pop。내 마음의 보석성.

2025년 12월 19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늘 꿈꾸던 대학에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학창시절에 집안 형편상 꿈만 꾸었던 60대 중반인 저에게는 커다란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의 축하를 받은 저는 난생 처음 대학교 버스도 타보고 드라마나 영화로만 봤던 캠퍼스도 걸어보았습니다. 교수님들과 같이 입학하는 예비 동기들도 만난 저는 들뜬 마음으로 교정을 나왔죠. 그 와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서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퇴근 시간이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 왼손은 너무 많이 아팠고 무릎은 아예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4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제 소지품들을 모아서 챙겨오더니 저한테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괜찮을 거라면서 저를 위로했고 그 사이에 지하철 회사 직원이 왔죠. 그 남성은 119에 신고도 해줬고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지만 저는 그분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죠. 119 구급대원들과 들 것을 같이 들어서 저를 구급차에 태워준 그 고마움을 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왼쪽 손목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했고 아직도 핀이 12개나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습니다. 저의 왼쪽 손목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날 제가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지 않았고 나중에 남편이 전철역에 가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수소문을 해봤지만 결국엔 알아내지 못했죠.

결국 저는 대학교 입학을 포기했고 오는 12월에 왼쪽 손목을 지탱하고 있는 핀을 제거합니다. 그래도 머리나 고관절, 오른손을 다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죠. 저 때문에 두 달 동안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준 남편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때 저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신 그분께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I Remember 모카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참 요새 그 누굴 도와줄래도 길거리에서 뭐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손을 대기도 뭐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참 고마우신 분이죠. 내 마음의 보석송. 오늘 주인공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셔가지고요. 4891번으로 아 왜 그런지 눈물이 나네요. 감동의 쓰나미입니다. 본인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신랑과 도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러셨습니다. 3545번으로 안타까우면서 짠한 사연입니다. 1182번으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대학생활 못하신 건 아쉽지만 도전하신 게 대단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건강이 우선이죠. 어디 무슨 일이든. 예. 7944번으로도 그만하시길 다행입니다. 도와주신 분도 참 고맙네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송은주님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분이 계시네요. 그러셨습니다. 코스모스님이 119에 연락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뭐 사방팔방 하여튼 뭐 알아보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못 알아보셨네. 이 방송 혹시 들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Kim Wilde의 You Keep Me Hanging On 그리고 Sheen Easton의 Telephone.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 케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렌스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들은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잭슨5의 ABC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펜타곡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F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블론디의 노래 The Tide is High. 한동준의 FF팝스 2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애인이 김미련님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그냥 집에서 집안일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창밖 하늘 한번 보세요. 야, 인천 아라뱃길 거만 파란 물감을 듬뿍 칠해놓은 가을 하늘, 그리고 가을 바람이 솜사탕 구름을 뿌려놓았어요. 하,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 그냥 우리가 사실 그 이게 워낙 높은 건물들이 도시에서는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하늘 쳐다볼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높은 번 이게 스카이라인이 좀 낮으면 하늘 쳐다볼 일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늘을 좀 가끔 쳐다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JDH님이 옛 직장 후배가 건물 청소 일을 하는데 FM 팝스 들으면서 건물 청소를 한다면서 마냥 행복해하네요. 저도 즐겁게 날마다 듣는다고 그랬더니 웃고 말더군요. 서로 공감대가 통한 듯. FM 팝스를 매개체로 서로 공감대를 만약에 형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끔 모임이 있을 때 그 저 CBS FM의 한동준의 FM 팝스 들어봤어? 한번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게 다 있어? 뭐 대부분이 그러시겠죠? 그러면 아유 그거 아직도 못 들어봤어? 많이 좀 들어봐. 굉장히 재밌어. 재밌고 재밌다기보다는.

0: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헤임 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 팝스와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와,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5: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자, 노래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문 특급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는데 원제는 문라이팅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알 제로의 문라이팅 그리고 조이스 카베리의 Believe It or Not 이 엉터리 슈퍼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지만 원제는 The Greatest American Hero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러브보트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유람선으로 방영이 됐죠. 원제는 러브보트 잭 존스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맥가이버 랜드 애들만이 음악을 맡았었습니다. 이 맥가이버의 테마 음악은 들으면 딱 알게 되죠. 원래 그 이렇게 웬만한 테마 음악은 들으면은 아, 생각날 듯 말 듯한데 이 맥가이버는 아니, 워낙에 딱 나오면은 그냥 야 맥가이버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인트로 오프닝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공수사대 우리나라에서 오공수사대로 방영이 됐죠. 하와이 50 이 노래래 이 오공수사대는 다시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최근에도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 주제곡들을 모아서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이게 나오니까 또 뭐 에어울프의 뭐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네. 자유바다님이 토요일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빨리 와서 TV 켜던 시절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유바다님이 아 추억이 새록새록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마늘생강님이 60년대 후반생인 제게 울림을 주네요. 예, 아, 미드 받던 그런 기억난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Don't Wanna Lose You 그리고 마돈나의 Crazy For You. Sometimes

로빈 깁의 Boys Do Fall in Love, Rush Trotty의 Some Guys Have All the Luck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곰발님이 선곡이 너무 완벽한데요. 아 뭐 선곡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건데요. 뭐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어떤 선곡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레인지를 좀 합니다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잭슨 5의 ABC는 웅이 짱님이 신청하셨는데, 야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소개를 못 해드리니까 이거 신청곡 아닌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곡들입니다. 네. 0486번으로 아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선곡이 불필요한 방송. 동준 형님 목소리 들으면 김기덕 아저씨 생각나요. 좋았어요. 아 그래요? 전 뭐 별로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예전에 김기덕 씨가 방송 진행하실 때 작가 형이거든요. 그 형을 얼마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저 김기덕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네. 그랬더니 뭐야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비슷하다 야.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야 인간이 완전히 다른데 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를 오래 했죠 거기서. 어휴 그 형님 한 10년을 넘게 했을 거예요. 자 노래 어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떡하지. 나오미 스카트의 Speechless,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0: 체크하긴 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더 비틀즈의 노래 Love Me Do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시작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10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미국 패스트푸드점에는 키오스크 자리에 직원을 두기 시작했답니다. 키오스크가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너무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왠지 반가운 소식이죠.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작은 한마디 그리고 미소가 기분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편리한 것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그 온기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연필도 잡아본 지 꽤 오래됐죠. 볼펜도 많이 사용하십니까? 문자나 편지나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휴대폰으로 다 하고 왠지 오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예전에 싹싹싹 소리가 났던 그 연필도 떠오릅니다. 맞아요. 편리함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눈맞춤과 말 한마디가 주는 온기. 이건 못 참쥬. 김명희 씨. 그 자동 주문하는 거, 기계로 하는 거, 키오스크. 이게요. 아직도 어쩌다가는 좀 급하게 하다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다 주문한 것 같은데 음식이 안 나오고 있거나 뭔가 하나 덜 누른 거죠. 자, 사람이 와서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이 온기. 정말 사람끼리는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가요 속으로는 그런 온기가 충만합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모십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노래 두 곡 감상하셨어요. 이상우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박강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차례 지낼 과일이랑 고기 사러 전철 타고 대형마트 가는데요. 전철에 사람들이 많아요.

추석이 온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라고 하정숙 씨가 글을 주셨네요. 역시 추석 준비하시느라 바쁘시네요. 그런가?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지금? 어디 다들 가셨나? 아니면 추석 준비 때문에 정말 힘드신가요? 왜냐면 이게 다른 날과 달리 굉장히 게시판이 썰렁합니다 오늘. 아니 이럴 때는 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명절 앞두고 가요 속으로에서도 선물을 여러분께 막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나의 내 추석의 한 장면, 뭐 어릴 때도 좋고 이런 주제로 백일장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백일장이라고 거하게 글을 뭐 거창하게 많이 써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추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장면, 아니면은 지금까지 보냈던 추석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가요 속으로에 막 보내주세요. 그래도 주제는 잡아야 되니까 이게 백일장 추석을 주제로 이런 이벤트를 한번 즉흥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선물 20개 아니다 30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노래를 또 띄워드려야죠. 정미조 씨의 노래입니다. 그리운 생각. 이 노래는 전정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바람아 불어라 레드 애플의 노래였죠. 그 전에 들었던 송창식 씨의 우리는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7번째 만남 지금 기대하고 있죠. 야, 추석에 대한 추억들, 잊지 못할 일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927번으로요. 여고 시절 추석 전날 송편 만들라고 오전 수업만 하고 하교해서 송편을 빚어서 그런지 저는요 지금도 송편 엄청 예쁘게 만든답니다. 야, 그때부터 빚어왔던 송편 빚는 이 솜씨. 만두나 송편이나 이런 거 빚을 때 보면 정말 저는 하면 굉장히 못생기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보면 또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의 이 솜씨를 보게 됩니다. 이 추석 되니까 송편 막 떠오릅니다. 근데 그 속에 깨나 꿀 넣는 건 맛있는데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콩 들어있는 건 그거 하나 입에 딱 물고 콩이잖아!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내일을 기다려 박강성 씨의 노래였습니다. 8189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아까 송편, 콩송편 저는 지금 아직도 싫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네요. 저도 싫어요. 막 웃어주시고 그랬던 건 그거에 그냥 바로 공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또 몇 분들은 콩송편이 진정한 송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아무튼 올해 추석에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장면, 또 아니면 지금까지 추석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나만의 한 장면, 이런 사연을 받고 있는데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들 바쁘세요? 왜 이렇게 게시판이 오늘 조용하지라는 얘기를 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터집니다. 터져 아주. 우리 작가님 지금 거의 손이 불난 듯. 마침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불난 사람 같아요. 아, 자 사연을 좀 보죠. 김은수 씨, 시댁에 가서 전 무치면서 후라이팬에 전을 높이 던져서 뒤집으려고 했어요. 아 그거요. 장난 겸 한번 해봤는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시어머니한테 혼났었죠. 근데요 떨어진 전은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맛있게 드셨답니다. 혹시 김은수 씨 민망하지 않도록 오 괜찮아 괜찮아 이거 먹자 이러면서 드신 거 아닐까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네요. 2119번 저는 추석에 대청소하다가 장롱 위에 있던 교자상이 아이고 이거 머리 위로 떨어져서 수건으로 돌돌 감고 응급실 갔던 아찔했던 생각에 소름이 돋아요. 이제 웃어서 죄송하지만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 그게 왜 머리 위로 떨어졌을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 74

4547번 12살 때 야채 장사를 하던 엄마는 추석 제수용품을 큰 광주리에 한가득 머리에 이어주며 넘어지면 안 된다고 몇 번씩 당부를 하셨죠. 내 몸보다 큰 광주리를 이고 집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어 울던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와, 12살이면은 5학년 정도잖아요. 5학년. 그때 그 무겁게 그걸 이고 집까지 왔던 그 생각들. 아우, 그 어렸을 때인데 말이죠. 고생을 하셨네요. 자, 사연 소개되신 분 지금 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은요, 저희들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744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신명기 조채환 씨가 함께 불러요. 꽃과 어린 왕.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만수 씨의 별달 장미 백합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컬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대입.

그래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0: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4597번 여기는 일산에서 세 식구가 하는 농장입니다. 추석이라서 쪽파 수확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글을 주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가을 햇살이 좀 따갑고 더울 텐데 땀 많이 흘리셨죠. 자, 게시판에 아까도 뭐 불이 난다 막 이렇게 표현하곤 했는데, 자, 본인의 글이 소개가 안 되었더라도요, 이렇게 예전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글도 적어서 보내보시고 한번 웃고 그런 시간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번 잊혀졌던 기억 끄집어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 추석에 대한 추억들, 또 무언가 생겨날 일들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스태프들 보면서 서로 웃고 웃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서정수 씨예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강옥균 씨 그리고 추연수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6년생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동국민학교 6회 졸업생인 강옥균, 추연수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입학 전부터 한 동네에서 살며 날마다 만나서 놀았던 동네 친구입니다. 콩서리도 해서 뒷돌산에서 구워 먹기도 하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다방구를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에 아쉬워하며 헤어진 그런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났는데요. 하나, 둘씩 이사를 가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50대가 되어 보니 어릴 때 친구들이 참 많이 그립네요. 강옥균, 추연수. 혹시 두 사람을 아는 분들이라도 친구 서정수가 찾고 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2호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1976년생이시고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동국민학교 6회 졸업생인 강옥균 추연수 씨. 아,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실까요? 혹시 이분들을 아시는 분이라도 지금 듣게 되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7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서정수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보내주세요. 사연 신청곡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9469번으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운전하시던 트럭 뒤 화물칸에 앉아서 성묘 가던 기억이 나네요. 구정 때는 추워서 싫었지만 추석 때는 재미있었어요. 날씨가 그렇죠. 이 서울 때 구정에는 아무래도 추웠죠. 옛날에는 이렇게 구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트럭 뒤 화물칸에 앉아서 가는, 요즘엔 그랬다가 큰일 나요. 옛날에는 옆에 잡고 여러 명이 앉아서 그렇게 갔던 기억도 납니다. 자,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추석을 앞둔 가을입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예요. 애수.

고한우 씨의 노래 아면, 권영분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유열 씨의 화려한 날은 가고, 그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자, 추석에 대한 이야기. 김명애 씨, 친정어머니 뵈러 서울 가다가 88고속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와중에 아유 아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난리. 아, 이런 상황들. 이제는요, 어머니도 가시고 운전하던 남편도 사라지고 아이들은 결혼했고요. 세월이 많이 흐름을 이렇게 김명애 씨가 적어주셨습니다. 이상범 씨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풍기면서 추석 음식 잔뜩 해놨는데 혼자 사라지셨던 아버지께서 시장 통닭 두 마리를 사가지고 오셔서 어머니께 한 소리 듣고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눈치 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전 부치시고 뭐 이랬는데 그 기름 뚝뚝 떨어져서 봉지가 다 기름으로 얼룩진을 그런 시장 통닭 두 마리를 사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신다고. 자, 이렇게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류미숙 씨는 대구에 삽니다. 서문시장에 왔는데 진짜 복잡하네요. 그래도 시장 칼제비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요. 다들 추석장 보는 것 같아요. 서문시장. 뭐 시장 칼제비나 뭐 이런 것들도 맛있는데 갑자기 대구 시장 얘기하니까 거기 한번 매니저 따라서 갔던 납작만두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양념장 얹어서 먹었던 그 납작만두가 막 생각이 납니다. 어우, 군침 생기네. 자, 다음에 저도 대구 가면 납작만두 한번 먹고 칼제비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301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부활, 사랑할수록.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이어드린 노래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장면 혹은 지금까지의 추석 중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 사연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선물 30개 랜덤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순두부 외식 상품권 15개 추가로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모두 따로 연락드렸고요. 선물 당첨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추석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7318번으로 강은철 씨 삼포로 가는 길을 신청하셨거든요. 통기타 소리와 함께 이 노래를 박승화 씨가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추억이 있는 노래라서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이 노래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글쎄요. 아무튼 이 노래가 리듬이 이래서 뭐 경쾌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도시에서 있던 모든 일들을 그냥 다 털어내고 어디 마음속에 어딘가로 떠나는 그런 내용이네요. 강은철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삼포는 꼭 삼포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어딘가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삼포로 가는 길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정보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장은아 씨의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광고 전에 들어봤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점 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용 씨가 금요일이라고 도로에 차가 많네요. 막 울어주셨어요. 유유. 많이 막히죠. 조금 있으면 더 밀릴 것 같은데 퇴근 시간. 금요일이잖아요. 예. 아, 어쨌든 잘 뚫고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씨는 로마로 형님과 여행 와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듣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네요. 지금은 아말티로 이동 중에 차에서 듣고 있다고. 야, 멀리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가요 속으로입니다. 박성훈 씨, 형님하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다섯 손가락 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멋진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때 라떼에 빠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느 라떼 맛집 가서 먹어볼까 출근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 출근할 맛까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름도 생소한 유행한다는 여러 라떼를 섭렵하는 재미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권하고 또 같이 마시는 그 재미에 푹 빠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라떼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라만 들려도 머릿속이 반짝 뜨이는 기분. 사는 거 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발견하고 발명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죠. 사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작은 것 하나. 그건지도 몰라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 둘 떠올리며 기분 좋아져 볼까요?

핑크 마티니 심파티크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쌍디귿만 나오면 기분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떡볶이 때문에 엄마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때마다 마라탕이 자동 연상된다는 아이는 마라탕의 구원투수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 하나의 힘이 이렇게 셉니다. 심리상담하시는 이호선 선생님도 좋아하는 카페에서 라떼 마시면서 쉬고 오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카페의 카, 아니 키윽 소리만 들어도 환기가 다 되는 기분이라고. 기분 전환이 되고 환기되고 낙이 되고 살맛이 되는 작은 일을 찾아가는 게 우리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지 싶습니다. 좋아하고 기대하는 작은 것들이 많으면 나를 괴롭히는 작은 불평불만들이 끼어들 틈도 줄어들겠죠. 9월 18일 금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 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UB40 Can't Help Falling in Love, 블론디의 The Tide is High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집으로 가는 길에 느껴지는 이 노곤함, 뻐근함, 뿌듯함, 홀가분함. 헤아려 보면 다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다니까요. 별거 별거 다 한 하루 사셨을 건데, 저는 오늘 냉장고가 고장나서 출장 수리 서비스를 받았어요. 같은 현상으로 이번에 세 번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보내주고 새 걸 드려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싫어요. 저는 이 냉장고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보내주기 싫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보내기 싫은 가전제품 있으시잖아요. 어렵게 구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도 들고 그런 물건들 있으시잖아요. 캐치님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석강님, 별빛지은님 듣고 싶어 하신 노래 클리프 리차드의 비전스 들을 거예요. 그리고 애니님 신청해 주신 사이먼의 가펑크 더 박서, 로비 울리엄스입니다. The Road to Mandalay.

Bangles Eternal Flame 들으셨고요. 홍윤정님께서 신청하신 티파니 쿠르빈 전해드렸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2881님, 제주 1년살이 왔다가 리조트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하느라 하루 평균 2만 보씩 걷네요. 거기다 마라톤 훈련차 퇴근 후에는 평균 15km씩 뜁니다. 지금 애월 바다 쪽 뛰는데 좋아요. 1년살이 하러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삶 살고 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혜경님, 오늘 나갈 때는 엘베 타고 잘 나갔어요. 근데 퇴근할 때 엘베가 고장난 거 있죠? 16층까지 기어서 올라왔어요.

해질녘 이른 저녁 먹고 방송 들으면서 화초에 물을 주는데 행복감이 밀려오네요. 신청곡 Imagine Dragons의 Thunder. 초록 소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Love의 Still the Show. 앞서서 보내드린 노래고요. 와, 이런 삶이 진짜 있군요. 1년살이 갔다가 아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아요. 2881님. 혜경님, 엘리베이터 수리 완료됐나요? 하루는 초주금이지만 한 달 공사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체력이 엄청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혜경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자 두 분께는 커피 한 잔씩 전해드립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921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방송 크게 틀고 있다고 하셨고요. 아바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댄싱 퀸 전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대학원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LP 그 노래가 문득 듣고 싶어서요. 아, 이 판을 처음으로 사셨군요. 바쁜 여우님.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없을 거예요. 저희는 LP로는 못 보내드려요. 윌슨 플립스의 Hold On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박상훈님 청해 주신 노래 리사 오노 I wish you love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우물정 939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Save Your Tears, The Weeknd, 아리아나 그란데가 전했습니다. 리말의 Neverending Story도 들으셨고요. F.R. Davis의 Was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3911님이 지독한 감기가 너무 안 떨어지고 힘들어서 한약이라는 걸 처음 지었습니다. 슬프게도 나이는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딸이 같이 따라가서 꼼꼼히 챙기고 물어보고 약값도 조금 깎고 너무 든든한 딸입니다. 둘째 임신 준비로 몸을 보호해야 해서 한약을 지어줬어요. 딸에게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둘이 잘 챙겨 먹고 저는 면역력 뿜뿜 건강해지고 우리 딸은 둘째 기쁜 소식을 기대해보자. 두 분이 같이 약 지으신 거 잘하셨네요. 약값은 엄마가 지불하신 것 같지만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을 따님도 잘 해내셨네요. 1515님은 저는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휴식하러 왔어요, 용신님. 저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용기 100배 주세요. 저한테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1515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 용기가 필요 없을 만큼 용기 충천하시지만 1515님이 필요하다면 제 용기까지 다 꺼내서 드리고 싶네요. 휴식 잘하고 오세요. 스콜피언스의 Always Somewhere, 신월동 삼김님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박나영님께 Firehouse Love of a Lifetime 보내드립니다.

Better Man Alone, Ships 들으셨어요. 5565님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리타 콜리지의 We Are All Alone 8887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에오데스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9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산티아고 순례길 트레킹 중입니다. 제 아내의 인생 버킷리스트로 저도 함께 동반 트레킹 중입니다. 살아오면서 머릿속 가슴속 힘들었던 일들을 순례길 걸으면서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에서 지난날의 희로애락 돌이켜보고 앞으로 다가올 나머지 인생길을 잘 맞이하고 싶어요. 향후 웰 에이징의 삶을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생각하면서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살아가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인데 실제로 그 길에서 사연을 주시니까 저까지 좀 설레고, 그리고 저도 향후 웰 에이징의 삶을 살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마구 듭니다. 나중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웰 에이징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비법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들이 다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Shoot the Moon, 노라 존스의 노래는 노을 신사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이어서 코린 베일리 레, Put Your Records On, 마이크 부블레입니다. Everything.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전나무 장작화 덕에 코끼리 베이글. 코끝에 깊은 불향이 코끼리 베이글. 바사삭.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6: 오늘 끝곡입니다. 몬더그로소 1974 Way Hom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캣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캣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캣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읽다가 말고 떨어지는 낙과 요거 과일로는 상품 가치가 없죠. 또 다 물들지 못한 채 떨어져서 뒹구는 낙엽도 단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알아서 툭툭 떨어져주는 밤송이는 있더라고요. 한발 한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골목길, 퇴근길, 산책길에 계신 분들, 바람마저 지금 너무 좋아서 아마 싱글벙글 웃고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스크림 녹듯 녹게 만드는 금요일 저녁의 마법, 그 마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0: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야근을 하세요, 우리 정남님. 그런가 하면 택배 왔다님은 아, 퇴근길인데요. 가을이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올 1422 5422님은 우리 시골마을 빨강사과는 벌써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지금 다 땄어요. 보관 중이에요. 그렇군요. 낙과가 없었군요. 다행입니다. 그게 좋은 곳에들 계시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오늘은 금요일 좋은 날, 지금 이 시간은 좋은 순간. 그래서 우리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해요.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영국의 여행 전문 매체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뽑았는데 이 세계 40곳 중에 종로 3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카페가 공존하고 또 퇴근 시간이면 젊은이들이 포장마차 거리로 몰리고 종묘 옆으로 공예 작업실, 뭐 보석 공방들이 있고 볼거리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2위가 보니까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지구, 3위는 그리스 아테네 네오스 코스모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곳을 다 제치고 종로 3가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다시 종로가 불야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곳이 어디 종산뿐인가요? 내 고향 좋죠. 지금 우리 동네 좋죠. 목동도 좋은 데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명절 앞둔 금요일 저녁에 우리 동네, 내 동네, 내 고향 자랑 한번 해볼까요? 콩나물 무치듯이 사투리 팍팍 넣어갖고 전라도 쪽이다 그러면 나가 말이야. 7살 때 고향을 떠나버렸는데 어딜 가도 우리 고향만 한 데가 없어버려. 뭐 그런 식으로 사투리 팍팍 넣어서요. 뭐 동네 자랑, 먹거리도 좋고요. 볼거리도 좋고요. 즐길 거리 다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 앞두고 고향 자랑 또 우리 동네 자랑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물을 팍팍 준비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샵 9390 The Rainbow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3711-1533 휴대전화로 청해주신 백지영 사랑 안해. 이 노래도 벌써 올 초 한 20년 됐죠. 발표된 지가. 그리고 신하부로님 이광조 오늘 같은 밤 너무 행복한 밤이죠. 이래저래. 김선주님이 제가 태어난 곳이 종로 상가예요. 기뻐요. 학창시절도 종로에서 보냈고요. 세계 1위 마을. 저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아, 진짜 완전 오리지널 서울이시네요. 자, 한국인으로서 국가적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종로 상가에서 아주 가까운 종로 쪽이지만은 종로 3가가 안 됐네요. 섭섭하네요. 그래도 아이,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오늘 기사였습니다. 자, 우리 동네 자랑 해보죠. 6092번으로 문산에 오셔요. 문산은 사투리 별로 안 쓰시죠. 그죠? 임진각에 오셔서 분단의 아픔도 느껴보시고. 아이고 참 정말 너무 아프죠. 한탕강 매기 매운탕도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문산에 아픔도 느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다 보내드립니다. 김선주님 또 문산에 6092번 그런가 하면 보현이님은 부산은요 바다가 있지예 산도 있지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났어예 진짜 상어가? 우와 해경이 떴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다 구경을 갔는데 이미 없어져 버렸어예 암튼 부산 하면 바다 아닙니까? 맞네 진짜. 근데 진짜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상어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상어가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섭님은 제2의 고향 천안 지가요. 내려온 지 29년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정 사투리를 잘 못해요. 서울에서 40년을 살아선지 영 적응이 안 되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전화도. 좋습니다. 우리 서연님은 전북 장수요. 나가. 근게 장수는 한우 장수사가. 급나게 맞춰버려요. 한번 먹어보면 잊지 못한단 게요. 하면서 장수사가 좋습니다. 자,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9079 휴대전화로 청해주신 심수봉 젊은 태양 듣죠.

최민수, 하정우 주연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생 시대의 OST죠. 장기하와 얼굴들. 이 노래한 통문으로 들었어. 5340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영화 배경이 처음 시작이 부산이네요. 연곤지님이 방금 뉴스에 예 부산 북항에 상어 나타난 거 보여줬거든 예. 그런데 부산 자랑으로 소개하니 너무 반갑네 예. 여기 이거요 자랑할 일 아니에요. 아니 상어 나타나면 자랑하지 마세요. 여름에 피서객이 많아야 되는데 내년 여름에 부산에 상어 나타난다고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부산 최고라 얘. 어이서 뭐이서 사이서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상어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뉴스는 우리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연곤지님 좋아요. 아이고 제 고향은요 한남동이에요. 어렸을 때 한강에 가서 조개도 잡았고요. 겨울에 한강에서 스케이트도 탔어요. 한남국민학교로 등교하는 길에 성프란체스코 수도원도 있었고요. 학교 뒤편에는 한남체인, 우거진 남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도 땄고요. 저도 거기서 면허증 땄어요. 미술관도 있어요. 지금은 뭐 돈 많이 번 연예인들의 성지가 됐지만 아무튼 내 고향 한남동, 제3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가 전 너무 좋아요. 마늘코님. 서울 깍쟁이 같이 그냥 목소리가. 이쁜 한이님이 춘천으로 오세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공기 맑고 깨끗한 소양강과 맛있는 닭갈비. 어? 박피님 닭갈비 있대요. 우리 박피님 최애 음식이 닭갈비거든요. 막국수로도 유명해요. 경춘선 ITX 타고 달려오세요 하셨는데 와 경춘선 ITX 타고 한 시간이면 가겠네요 진짜. 박대성님이 나가. 내 고향 목포 자랑 한번 해볼라요. 목포 가면 먼저 유달산 올라가서 바다 한번 내려다 봐야지라잉. 거기서 해상 케이블카 타고 그냥 바다 위를 쭉 지나가 보면 유달산이랑 다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단 게. 근데 목포는 눈으로만 즐기는 데가 아니어라. 세발낙지에 홍어, 민어에 꽃게까지 먹거리 앞에선 그냥 젓가락이 지보다 더 부지런해져 보라. 아따 목포는 말이야 한번 놀러오면 눈도 배도 마음도 다 호강하고 간단 게요. 진짜요? 네, 맞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음악보일러님이 아이고 내 고향 울산 자랑 한번 해볼게 예. 울산 가보이소. 대화강 국가정원에 십리대숲 그늘고 대왕암 공원 가서 푸른 바다 보이소. 배고프다 싶으면 은양 불고기 한 점 딱 묵고 바다 보면서 회 한 접시 묵으면 캬 이 맛 아닙니까? 산업도 실학하지만 예 산과 강과 바다가 다 있는 참말로 살기 좋은 고장이라 예. 아따 울산 한번 와 보이소. 가고 나면 또 생각날기라 예. 알겠습니다. 자 모바일 쿠폰 다 보내드리고요. 아, 곡 소개 안 했네요.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어. 전해드리신 곡은 딱따구리 양상불 지울 수 없는 사랑. 또 5월의 노래 종로에서 들었고요. 오늘 종삼 때문에 결국 종로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또 심수봉 젊은 태양이었고요. 추가열입니다. 7769-5250번으로 청해 주신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듣죠.

넌 언제나 모노의 노래 보미님 2452번으로 정해주셨고 추가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정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내 고향 자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사실 오늘 아까 그 범죄와의 전쟁 영화하면서 제가 최민식 배우를 최민수 배우로 발음했군요. 종로에선 그렇게 발음해요. 나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느닷없는 퀴즈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느퀴 할까요? 아니면은 내 고향 자랑할까요? 예, 느닷없는 퀴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만일에 시간이 느닷없는 퀴즈 하고도 남으면 계속 고향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준비한 거 내일부터 일본에서 아시안게임 펼치는 거 아시죠? 개막식을 앞둔 오늘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 OX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정답만 아주 간단하게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느닷없는 퀴즈는 어떻게든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한 분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하는 퀴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을 주신 분들 쉬운 분께 50분께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 들으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넣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안게임 맞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통산 세 번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우리나라는 과연 아시안게임을 통산 3번 개최했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계속 전하는 말씀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은 정답을 주십시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토익은 해커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느닷없는 퀴즈. 자, 문제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안게임이요. 내일부터 일본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시안게임을 통산 3번 개최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9390은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정답 주신 분들 쉬운 분을 선정해서, 선착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어디 어디였더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쉬운 분 선정해서 모바일 쿠폰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50분입니다. 아, 노래 소개 안 했어요 제가? 이문세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뿐 들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부터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 소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정말 고통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예, 참은 그 노력에 멋진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백이성 오늘도 참는다. 태동님 6580번으로 청해 주셔서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는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나름 오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닷없는 퀴즈는 이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면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통산 3번을 개최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모바일 쿠폰 50분을 그냥 무작위로 막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을 선착순 아니고 단 정답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 드리진 않아요. 정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선물을 계속 보내드리고자 쿠폰을 보내드리고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6844번으로 교대 근무 중 야간 근무입니다. 근데 혼자 근무하니까 긴장도 되고 방송은 듣고 있지만 눈은 늘 CCTV를 향하고 있죠. 날씨가 쌀쌀해요. 그래도 이 나이에 근무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럼 들으셨으니까 이 퀴즈 참여도 하실 법한데 퀴즈 참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신청하신 곡은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그래서 꼭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지금 방금 드린 느닷없는 퀴즈.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통산 3번을 개최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도전! 아셨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가든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6: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5: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6: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MG생활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6740 휴대전화로 또 부열님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음악도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음악으로 사용이 되면서 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또 국가대표 스키 점프였던가요? 예. 아주 감동적이고 눈물도 찔끔 나고 그런 영화 보면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또 이재훈 사랑합니다. 민수님 청해 주셨고 허성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뭉클하셨죠. 0002번 또 2989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얘기하면서 뭐 이 스포츠에 관한 그 음악들 그리고 또 영화에 쓰인 음악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정답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쉬운 분 선정을 해서 이제 모바일 쿠폰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숙 작가님 그 손에서 막 쥐가 날 정도로 모바일 쿠폰 보내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번 딱 클릭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문제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통산 3번을 개최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도 계속 X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1986년 서울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2002년 부산에서 그리고 2014년 인천에서 총 3회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아시안게임은 1948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개국의 추진으로 시작된 대회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도, 미얀마, 중화민국, 필리핀, 스리랑카.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이 게임에 응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한테 우리는 아주 격하게 응원을 하면 그걸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뭐 영화도 보고 또 스포츠 얘기도 하면서 저희 PD님과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8번으로 지금 50분 다 선정이 됐거든요. 아내가 재취업 기념으로 같이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데 CBS 라디오를 틀었어요. 아내가 퀴즈를 듣자마자 여보 여보 3회가 맞아 빨리 사연 보내 사연 보내. 근데 이미 저희 클로즈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보내봅니다. 그리고 여보 재취업 고맙고 그간 면접 보느라 마음고생한 거 위로해주고 싶어. 김여사 정말 고생했어. 재취업 축하해 라고 해주세요. 근데 그냥 축하만 할 수 없잖아요. 피디님, 박피님 한 분 더 추가하면 안 될까요? 모바일 쿠폰? 네, 한 분 더 모바일 쿠폰 추가하겠습니다. 정답 맞았어요. 그래서 51분께 전부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곧 갈 거예요. 정미경님 4210으로 청해 주신 강영숙입니다. 사랑.

고마워요 내 사람 한세화의 노래였고요. 뚱이님 조경수 행복이란 또 DJ D.O.C. D.O.C.와 춤을 상범님하고 뮤지님 정해주셨고 강영숙 사랑 들으면서 고마워요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번인데 X 네 번 맞아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번이 맞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그리고 1999년에 강원 아시안게임이 있었네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총 4번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문제를 잘못 드린 거죠.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쉰 분은 오라고 하신 분들께 다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저희 느닷없는 퀴즈가 재미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상식 뭐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대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드리기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저희가 옳지 않은 틀린 문제를 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의를 제의해 주신 분들께 한 30분 정도 선정을 해서 또 예, 죄송한 마음으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작가님 가능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저희가 문제를 낼 때는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해서 정확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제기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씀을 전할게요. 노래 들을게요. 경환님 712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조진원 홍종임 사랑하는 사람아.

0: 강산의 라구요 9086번으로 정해주셨고 사랑하는 사람아 조진원 홍종임 두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우리 파란별빛님이 충분히 이해해요. 괜찮아요. 문제 주신 덕분에 좋은 상식 배웠습니다. 이렇게 참 멋진 얘기를 해주신 분들. 또 종소리님도 청취자님들께 무조건 선물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마이콜님은 출제자의 의도는 학예였다는 거 알겠지만 문제의 오류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정정해 주신 걸 또 이의 제기해 주신 걸 저희 인정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걸님이 동계 아시안게임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라고 하고 동계는 반드시 동계 아시안, 동계 올림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4년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동학예가 번갈아 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4년마다 열린다는 조건에 충실하면 답은 3회가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문제 출제를 옳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숙님이 AI도 틀린 답을 가르쳐주네요. 3회라 그랬잖아요. AI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이렇게 진심으로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다음 느닷없는 퀴즈에 다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또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레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 다 여러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오늘 끝곡은요. 혜영님이 청해 주셨어요. 김건모 핑계. 저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밤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에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어떤 귀뚜라미는 기온이 높은 밤일수록 울음소리가 빨라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소리도 느려진대요. 그래서 이 울음소리만 듣고도 바깥 온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네요. 한마디로 귀뚜라미 온도계라는 건데 이걸 돌베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밤 공기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귀뚜라미가 울음소리로 알려주네요. 돌베어의 법칙대로라면 이제 갈수록 귀뚤귀뚤하는 소리가 느려지겠죠. 그 느린 박자와 함께 오늘 밤도 천천히 채워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윤건 가을에 만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귀뚜라미가 온도계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미국의 과학자 아모스 돌베어가 귀뚜라미 소리와 주변 온도를 연구해서 이 법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모든 귀뚜라미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유독 또렷하게 이런 특징을 보이는 귀뚜라미 종이 있다는데 와, 귀뚜라미 소리 하나로 가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멋진데요. 옅은 소리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

0: 안전 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앞으로 나는 꿈에서 본 거리,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 공원 밤 산책 나가면 들리는 벌레들 우는 소리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네요. 세보야님. 네.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도 귀뚜라미 몇 마리가 들어와 있는지 아주 우렁차게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술라미님. 오늘 처음으로 꿈음에 찾아왔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이야기 들으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첫 방문부터 좋은 음악과 이야기 덕에 기분 좋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아, 참여만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처음 들으시는 거군요. 오, 처음 듣자마자 참여하시기 쉽지 않은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길 바랄게요. 공원 걸으며 잘 듣고 있습니다. 빗별님 보내셨고요. 5438번으로는 어디 집에서 처음 키운 몬스테라 새순이 나왔어요. 요즘 날씨가 해도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서 그런가 봐요. 이 모습 하나에 요즘 집 들어오는 게 즐거워요. 식집사이시군요. 반려식물 키우는 재미가 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4002번으로 청해주셨어요. 박화유비의 음성이네요. 그런 일은.

한밤의 여행자. 최근에 신발끈을 고쳐맨 게 언제던가 싶습니다. 신발끈이 풀렸는지 느슨해졌는지 알아차릴 새도 없이 또 한 주가 흘러갔네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끈을 좀 단단하게 동여매야겠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이 많은 동네를 가야 하거든요. 대만의 붉은 등불로 유명한 산동네 지우펀으로 출발해 볼까요? 타이베이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쪽 바다를 따라 1시간 정도를 달리면 루이팡이라는 작은 역에 닿습니다. 복잡한 타이베이 시내를 벗어나 산과 바다 사이 좁은 평지에 자리한 소박한 동네예요. 역 앞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오르면 창밖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아, 이 맛에 여행을 왔지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지우펀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어딜 가든 계단이 많아요. 낮은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있고

사이로 좁은 계단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첫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양 옆으로 찻집과 만두가게, 자그마한 기념품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상가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선 샤오롱바오와 딤섬을 꼭 맛봐야겠습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뜨끈하고 고소한 육즙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호로록 들이켜는 순간 지쳤던 다리에도 힘이 붙습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걷다 보면 사람들 어깨가 스칠 만큼 좁은 길 위로 동그란 종이 등불이 줄줄이 걸려 있어요. 지우펀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풍경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이곳은 원래 아홉 가구가 모여 살던 작고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산자락에서 금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금이 바닥나자 다시 하나 둘 흩어져 간 사연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웁니다. 등불 하나하나에 붉은 빛이 켜지면서 계단길 전체가 물들어갈 시간이에요. 처마마다 매달린 등불이 저녁 어스름 속에서 하나 둘 켜지는데 그 풍경이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온천장을 닮았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해진 곳이에요. 난간에 기대어 이제 다시 내려갈 길을 바라봅니다. 오를 때 단단히 동여맨 신발끈이 내려갈 땐 오히려 느슨하게 느껴지네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가을밤을 밝히듯 계단마다 붉은 등불이 켜지는 대만의 산동네 지우펀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스텔라장이었어요. 아이고

신나는 금요일 밤 노래도 좋습니다. 내일 우리 아들 상병 달고 첫 외박 나와요. 달공맘님. 그래서 더 기분 좋게 들리시나 봐요. 잘 만나시고요. 세 곡이었습니다. 1405번으로 정해주셨던 정현준의 파일럿, 더 블루 그대와 함께.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피노키오였습니다. 다시 만난 너에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8: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잭스키스입니다. 아프지 마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0: 코픽.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였습니다. 1028번으로 보내셨네요. 출근도 야근도 부러운 취준생입니다. 자소서 마감이 일요일인데 오늘따라 자소서 한 줄 쓰기가 유독 무겁고 힘드네요. 어디가 화이팅 해주시면 내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청춘도 빛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아, 그럼요. 빛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닦으시면 돼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잘 닦아보시면 빛나고 있습니다. 자소서 어렵죠. 자기소개서 저는 업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쓰는 게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어디까지 나를 드러내고 어디까지 나를 꾸미고 없는 걸 막 쥐어짜서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길에 가시든 옆에서 네, 응원 드릴게요.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음식 배달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방금 전에 찍은 달 사진입니다. 요 며칠간 구름 때문에 달이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은 산 정상에 딱 걸렸네요. 여기는 양주시입니다. 629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예쁘네요. 화질이 아주 선명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약간 노이즈 낀 듯한 확대하신 건가? 달이 참 산과 어우러지고 송신소도 보이고 송전탑인가? 네, 멋지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8: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8: 4호선 캠퍼스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11: 딸

0: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0: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Good Music Station.
8: CBS FM.

5364번으로 청해 주셨던 빛과 소금 그대 떠난 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015B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왔는데요. 주차장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네요. 햇살을 받으며 말라가는 고추를 보니 추억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고추를 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툼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고추 말리는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남을 배려해서 이렇게 말리시나 봅니다. 5145님, 어떻게 말리시나 사진으로 확인해 봤더니 차 지붕에 돗자리를 펴고 고추를 올려놓으셨나요?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차 문, 이렇게, 네 짝의 차 문에 이렇게 끼워 넣으셨어요, 돗자리를. 지혜로우신데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바닥에다가 말리시는 분들, 이렇게 날아가지 말라고 벽돌 같은 거 올려놓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런 모습도 정말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네요. 언니, 저는 편의점에 붙은 1 플러스 1, 2 플러스 1만 보면 홀린 듯이 사게 돼요. 한 보따리 들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한 소리 하실 텐데 오늘은 이걸 다 어떻게 숨겨서 들어갈까요? 5004번으로 보내셨어요. 뭐를 그렇게 사셨어요? 편의점에 1 플러스 1 행사하는 거 참 많기는 하죠. 어떨 때는 횡재다 하고 가져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할 때도 있기는 해요.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5917번으로는 어제 회식 때 다들 저에게 고기구라고 하고 드시기만 하는데 저도 고기 진짜 좋아해요. 저 굽느라고 하나도 먹지도 못했어요. 저도 마음껏 먹고 싶었어. 어떻게 제가 고기 사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 고기를 굽고 있으면 이렇게 옆에 딱 전담으로 이바에다가 고기를 넣어주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불문율 아닌가요? 이렇게 열심히 굽고 있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기 선물은 저희가 없어서 모바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토닥토닥입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8672번으로 청해주신 Fly to the Sky의 노래입니다. Missing You.

시아의 사랑의 인사, 민들레 님이 청해 주셨던 디셈버의 별이 될게 였습니다. 요즘 제 말투가 많이 딱딱해진 것 같아요. 5186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여러 가지 문제로 예민해지다 보니 F감성을 가진 남편과 딸에게 초초초 대문자 T인 제가 하는 말들이 때로는 서운하게 들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나 봐요.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답을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 이 말도 티다운 발상인가요? F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그쵸. 쉽지는 않아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이 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답보다는 그냥 공감해줘, 위로해줘, 어떤 해결책보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린 감수성과는 별개로 책임질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맡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티다운 그런 언행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애쓰셨어요. 김포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아파트 단지 내 감나무에 대봉감이 많이 열려있네요. 가을에는 감입니다. 김포 한강이님 보내주셨고요. 곰가족님은 퇴근 후 부랴부랴 짐 챙겨온 월악산 송계 캠핑장. 여름이 언제였는지 기온은 선선하고 맑은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음악에 힐링하고 일주일의 피로가 풀리는 듯합니다 하셨어요. 사진 없이 글만 보내주셨는데 아, 그려지는데요. 그림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예린의 노래예요. 우주를 건너.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Stay.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헤이즈의 젠가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 내일의 노래 보내드려요. 스테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제
1: 필리폰.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누구 아무 지금 여기 아무도 없나 너가 내가 내가 너가 왜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나 누구 아무 아무 누구 지금 여기 누구 하나 있나 가다 말다 하다 말다 왜 눈을 감아버리고만 있나 모두들 어딘가로 가고 있어 난 우두커니 멈춰서 있어 정신없이 지나는 사람들의 치는 어깨 아주 작게 느껴지는 내게 아무 관심 없는 그대 그래 이제 나도 따라갈래 할 수 있던 없던 가능하던 말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 반복된 생활 하는 것 없이 지나는 망할 그렇고 그런 시간 난 어디든지 가야겠어 난 너 내들을 따라가야겠어 잘못된 것이 넌지 난지 거기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난 어쩔 수가 없어 갈 수밖에 없어 혼자 너무 외로워

0: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의 거절을 경험할까요?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해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일생을 아니요만 외치며 살아온 칼은 우연히 예스라고 답해야만 하는 모임에 참석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삶의 정적을 깨버리는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인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노는 법을 잃어버려

영화 예스맨에서처럼 인생이 바뀌는 주문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니까 예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봐요. 하루를 좀 더 유연하게 살 수 있는 말랑한 쿠션어? 오늘은 적어도 다가오는 기회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수동적 예스맨의 자세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싱 중에서 토리 켈리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예스맨. 예스맨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죠. 거절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절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니면 예스맨이신가요? 네. 근데 영화에서 말하는 건 곤란한 일까지 전부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색다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그걸 노라는 거절로 놓치고 살진 않았나 돌아보라는 얘기. 네. 네.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거절을 잘 하려고 했지만 늘 오지랖이 발동해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긴 한데. 5장 6부 동일님이 강진은 거절 잘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네, 그 거절하러 갔다가 하나 더 얻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지 궁금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과의 수다, 또 오늘도 영음씨들 그냥 사는 일상, 듣고 싶은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고 싶은 영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 시놉시스였어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 8월의 크리스마스, 다림의 왈츠 두 영화의 공통점은 다림과 춘희, 춘희와 다림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요. 둘 다 배우는 심은하 씨였습니다. 아, 둘 다 참 사랑스러웠는데. 여튼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는 시놉시스. 이 음악 나오면 러브하우스다 하는 친구 한 명쯤 있었어요. 따라라라따 집 고쳐주는 MBC 프로그램이었는데 인테리어 후에 집을 공개할 때 이 음악이 깔렸죠. 하지만 원래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삽입곡이었다는 거.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다림의 왈츠였습니다. 두 영화 모두 그리고 1998년 개봉작이었어요. 여러분 98년도 어디서 뭐 하셨나요? 혹시 극장에서 이 영화들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 단성사였나 피카디리였는데 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종로에서 첫날 첫 상영 봤습니다. 조조로. 네, 미술관 옆 동물원은 영화관에서 못 보고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둘 다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거절 잘하는 편이냐고 여쭤봤더니 팅커벨님은 저는 거절하는 거 연습 중이에요. 오, 연습 중이시구나. 그것도 연습하면 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거절 연습.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낮고 부드럽고 좋은 톤의 목소리로. 아이고 너무 글로배운 티 나는데. 하지만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깨질 관계면 할 수 없죠. 뭐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 와,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그럼 이미 뭐 거절 당했네. 네, 한번 잘못했다가는. 네, 그렇군요. 잘 참고할게요. 낮고 부드럽고 좋은 톤.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고 솔직하게.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초코미님, 40대 후반까지 거절 못하고 살다가 마음 아프고 나서 거절도 하고 제 자신도 챙기게 됐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가벼워 보이세요. 가벼워 보이세요. 날쌤부고님, 거절 안 하고 살았더니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위해 거절할 땐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팅커벨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날쌤부고님이 아까 팅커벨님한테 네임보 게시판에서 친근해 보인다고,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 날쌤부고님 별명은 피터팬이었다고. 네. 두 분 친하게 지내세요. 조윤지님, 강진님 거절도 예쁘게 하면 서로 기분 안 상할 수 있죠? 전 그런 편이랍니다. 네, 예쁘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마음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주저리주저리 백날 해봤자 티가 안 날려면 안 나고. 아까 저는 이분 말에 완전 공감. 대체불가님, 저는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면 원하는 답을 먼저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을 먼저 해주고 짧게 뭐 얘기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앞에가 설명이 엄청 길고 뒤에 얘기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대가 들어야 하는 말은 앞에 말이니까. 저는 요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모르죠. 또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는 배우들이 직접 부른 영화 음악 준비했습니다. 영화 스타이즈본,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I'll Never Love Again, 8088님 신청곡으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먼저 이 곡부터 들을까요? 재즈 뮤지션 챗 베이커의 삶과 음악을 다룬 영화 Born to be Blue 중에서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에다노크 목소리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7님, 출근 전 수업 준비하랴, 햇살에 이불 널랴, 추석 가족 모임 전에 한 구석씩 정리하랴, 알러지 콧물도 훌쩍, 에다 놓고 목소리에 마음이 하늘 같아졌어요 하셨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산만한 가운데 네 감성이 그 이불처럼 혼이불처럼 덮여있는 느낌이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찬왕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TV로만 뵙다가 라디오 하시는 거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고요. 용신 언니 방송 많이 듣기도 하고 연탄봉사도 함께 3년 했었거든요. 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말씀하시는 거겠죠?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강희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신청곡 스타이즈본 OST 모든 곡 다 좋다고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방금 나갔죠? 손바비님 오늘 잔잔하니 좋네요. 출근해서 본부장님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와, 본부장님이랑 분위기 좋은데요? 네. 체험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예매권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잊혀진 뉴욕 시인 에드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부활람 더 레드 예매권 드립니다. 죽은 뒤 72시간이면 부활하는 능력을 가진 취준생이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펼쳐지는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예술가 혹은 부활람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OST인데요. 영화 듀엣 OST인데요. 네, 기네스펠트로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이걸 듣고서 기네스펠트로가 노래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녀의 아버지 브루스 펠트로가 연출한 영화였다는 거는 저는 몰랐네요. 듣겠습니다. 듀엣 OST 중에서 기네스펠트로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들으셨던 기네스 펠트로의 베러 데이비스 아이즈는 4209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래 넘나 잘하는 기네스 펠트로 버전으로요 하시면서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사샤 레인과 샤이아 라보프 주연의 청춘 로드무비 아메리칸 허니 방황하는 별들의 노래 중에서 매지스타의 페이드 인투 유였습니다. 두 영화 다 로드무비였죠. 로드무비 속 음악들이었습니다. 네, 페이드 인투 유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옛날 언젠가에 저의 미니홈피의 미니룸을 생각했습니다. 네, 그 미니홈피 시절, 싸이월드 시절 그때 딱 그 BGM으로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 그리고 2709님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강아지 두 마리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던 그 문제의 강아지네요. 그 신발 한짝 물어다가 방석 위에 올려놓고 범인은 누구일까요? 퀴즈 내셨던 분. 그래서 범인이 누구였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셨나요? 오늘도 두 마리 사진 보내주셨네요. 범인 누구였습니까?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2709님. 아, 그리고 오늘따라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삐딱이님, 큰아들 보러 호주 멜버른에 왔어요.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서 1박 2일로 어제 도착했네요. 큰아이 얼굴도 보고 너무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저희 청취자분 또 한 분 살고 계신데 괜히 반갑네요. 네, 잘 다녀오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인도설탕님, 평상시 라디오 듣기 싫어하는 7살 아들과 오키나와 여행 와서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나왔다면서 신기해하나요? 우리 가족의 추억이 하나 더 쌓여가는 순간이에요. 거봐 이드나 라디오 좋지? 아니, 7살이 체험 좋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CYC님.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듣는데 부산은 비가 오네요 하셨네요. 서울은 맑은데 같은 시각 비 오는 부산. 느낌이 오묘한데요. 비 오는 부산으로 공간 이동하고 싶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위켄드 언드잇.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노래는 한 곡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곡이 듣고 싶으실까요? 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저희는 매번 노래 이제 음악 선곡하면서 원래 선곡표가 있지만 매번 그날 기분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청취자분들 신청곡에 따라 또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이 정해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은 이쯤이면 어떤 곡 듣고 싶나요? 한참 감성에 취했었는데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연극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아, 또 연극 얘기하면은 전부 연극 얘기로 도배가 될까 봐 잘 못하겠어요. 여기는 영화음악이니까. 맞아요. 오늘 저 두 번째 공연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떨려요 또. 하, 몽롱하네요. 오시는 분들은 또 잠시 후에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저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6: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히히, 이 곡은 어떠신가요? 오늘 최강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웨딩링거 중에서 브루노 마스 메리유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은 서늘하게 시작하지만 한낮이 되면 가을볕에 기온이 금세 오릅니다. 출근길에 꺼내 입은 자켓의 포근함이 반갑다가도 오후에 내리쬐는 볕에는 금세 땀이 맺히죠. 이맘때의 날씨는 마치 도화지 안에 가을과 여름을 나란히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에도 이처럼 두 얼굴이 공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도 좋은 면과 아쉬운 면이 나란히 존재하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날씨와 닮았죠. 한 사람 안에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있고 늘 밝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요. 또 무심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정한 마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과 기쁨 역시 이 가을 날씨를 닮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계절이 공존하는 요즘 서늘함도 포근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사람의 여러 모습도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드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Midnight in Paris OST 가운데 Let's Do It 코널 폭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한편에는 그만큼 깊었던 애정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늘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의외로 어설픈 구석이 있고요. 또 힘든 일을 겪는 중에도 뜻밖의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걱정 하나가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는 가을이었다가 한낮에는 다시 여름이 되는 요즘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어떤 그 두 계절이 함께 머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속에 두 계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쇼팽의 환상즉흥곡 C샵 단추 작품으로 66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척희님이 애증의 곡 너무 아름다워서 연습했으나 듣는 것만큼 아름답게 칠 수가 없어서 포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연주하는데 의를 두고서 더 연습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이렇게 그 귀가 높은 것도 어쩔 땐 문제가 돼요. 내가 듣는 음악처럼 치고 싶은데 내 손이 연주했을 때 또 그만큼 소리가 안 나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도전하신 것 자체가 멋집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18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저께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집에서 휴식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좋은 방송 들어요. 클래식 방송 편안히 듣고 싶었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저께 정년 퇴직을 하셨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시원섭섭하실까요? 어떤 감정이실까요? 그래도 후회 없이 또 마지막까지 딱 이렇게 마침표 찍은 그런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이제 뭘 하지 하는 또 허전함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음악 들으시면서 다시 좀 회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멋진 제2의 인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전에 장현아님이군요. 이 계절을 최대한 오래 붙잡고 싶다고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는데 겨울도 또 잘 들여다보면은 멋진 계절이잖아요. 이 음악 들으면서 겨울 한번 준비해 볼까요? 2악장 라르고 펠릭스 아이어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체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들으셨고요. 펠릭스 아이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단양까지는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지만 자주 찾아뵙기란 쉽지 않았다. 미안함을 달래듯 나는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걸었다. 통화 말미엔 늘 같은 말을 덧붙였다. 사랑해. 엄마는 종종 딸 사랑해 라고 받아치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많이 해. 나는 그 무심한 대답이 재미있기도 해서 전화기 너머로 짐짓 성을 내곤 했다. 아빠도 말로 표현해줘야지. 아빠는 그런 말 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 잘 배워서 나중에 해줄게. 그럼 말할 때까지 전화 안 끊을 거야. 그럼 아빠가 먼저 끊으면 되지.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어느 날 좀처럼 먼저 전화를 하지 않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놈이냐? 요새 바빠? 아빠가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지. 뭔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잠시 숨을 고르던 아버지가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사랑해.

나는 반사적으로 받아쳤다. 많이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나도 따라 웃었다. 아빠, 그 말 한마디 배우는데 참 오래 걸렸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이 아버지가 끝내 지키고 간 마지막 약속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와 통화를 하다 습관처럼 말했다. 엄마 사랑해. 알았어. 뭐가 알았어야 엄마도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내 말 끝에 엄마는 툭 던지듯 말했다. 너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그거 다 사랑으로 했지 미움으로 했겠어?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너무나 당당하고 투박한 말에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가 쓰던 휴대전화는 이제 엄마가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 번호에는 아버지 대신 엄마의 이름이 뜬다. 나는 익숙한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많이 해.

더우작의 유머레스크 7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대원의 플루트, 박라나의 하프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극단 나는 세상 대표이자 연극 연출가 김영순의 책 잘했다 잘했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 배우는데 참 오래 걸린 아버지였지만 어쩌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도 이미 수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겠죠. 사랑해 라는 말만 하지 않으셨을 뿐. 엄마의 말도 참 그렇죠. 너 낳고 키우고 가르친 게 다 사랑이지 그럼 미움으로 키웠겠냐.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유난히 쑥스러웠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꼭 남겨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해 라는 그 말은 이 딸에게 저자의

그 사랑해보다 더 큰 사랑의 말로 남았겠죠.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말하지 않으면 끝내 전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이 표현해보시죠. 많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많이 표현하고. 앙빵님이 느닷없이 먹먹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글 저도 읽으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들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이병희님도 아 아버지 마음이 울컥하고 뭉클합니다. 사랑해 많이 해. 옆에 계실 때 사랑 많이들 하세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요. 그렇게도 미워했던 아빠였는데. 그래요. 이 가족끼리 또 섭섭한 게 쌓이고 이러면은 그런 미움의 감정이 드는데 그건 정말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고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가고 나면은 그 미움이란 감정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후회할 일은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음악은 조금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 해볼까요? 로이즈 덴차의 푸니클리 푸니클라 듣겠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루이지 덴차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글 읽었잖아요. 제가 그 저자분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원고에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책에 이 저자분이 본인의 어머니를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참 재밌어요. 사춘기 손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내 딸한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80엄마. 사돈에게 고생은 사돈이 하시고 복은 제가 누려서 황송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엄마. 배추를 뽑아도 잘했다. 고사리를 삶아도 잘했어. 청국장을 띄워놓고도 잘했다. 하루 일을 끝내고는 늘 잘했다고 말하는 엄마. 홍복이 씨.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말과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엄마는 그냥 보여준다. 이렇게 엄마를 표현했습니다. 참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것도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나도 자식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 부모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들꽃년이님이 어제 팔순의 거장 루돌프 부흐빈더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두 번째 곡인 25번 2악장 연주 도중에 여성 비올리스트가 태연하게 일어나서 퇴장한 것이었습니다. 악장 사이도 아니고 중간에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퇴장하는 경우도 있나요?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저도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저도 못 보는 일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나 봐요. 배가 많이 아프셨을까요? 좀 황당하게 느끼신 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궁금해지는데 저도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연주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오셨군요. 팔순의 거장의 모차르트 협주곡 연주 지휘를 하시면서 함께 연주를 했는데 저보고도 그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한 두어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휘하면서 연주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에 좋은 그 앙상블 팀이어서 제가 지휘를 굉장히 못했지만 잘 해주셔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차르트 음악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 쪽 퀘르본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일번호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은 독일어인데요. 작은 밤 음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강소영 님이요. 모차르트 곡 나오니까 남편이 나 이거 안다 하네요. 중학교 시절 구매한 마이마이 사은품으로 온 카세트 테이프 클래식 곡 중

질문 하나였대요. 옛날 사람 남편과 모처럼 공감합니다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거 나오면 또 얘기 나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마이마이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옆에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녔던 애들이 있었어요. 마이마이 조금 큼직한데 제가 지금 손에 아주 레트로한 정취의 편지지 그리고 또 레트로한 감성의 글씨체의 편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이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조 카타리나님이신데 원래는 옆방송 RD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이시래요. 평소 팝송과 가요를 더 좋아하시는데 클래식은 어렵고 낯설어 하다가 우연히 새벽 2시에 제방 듣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스며드셨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본방을 떠날 수는 없어서 아침에는 옆방송을 듣고 새벽에 아담과 함께 하는데 앞으로 종종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본방도 함께 하시겠다고. 와, 근데 이게 장장 몇 장이에요. 네 장에 걸친 편지를 이렇게 정말 옛날에 저 막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느낌의 편지지와 글씨입니다. 글씨 참 귀엽고 예쁘게 쓰셨는데요. 우리 조 카타이나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해봤습니다. 포레스텔라 팬신가 봐요. 델라모레 논시사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랑 조 카타리나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포레스텔라의 노래였습니다. 델라모레 논시사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랑.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다운언더님이 여행 중에 사진 보내오셨는데요. 호주에 살고 계신데 이웃나라 뉴질랜드 남섬 여행 중이시라면서 안구 정화하세요 하고 너무 멋진 사진 보내오셨어요. 정말 안구 정화가 되네요. 저는 언제나 여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호주 가서 다운언더님 김정원 왔습니다 하면은 만나주실 거죠?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G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모토 준비했습니다. 다소 비장한 2악장인데요. 이 아름다운 또 피아노가 중간에 노래하고 또 활기찬 3악장으로 이어지죠. 오늘은 2악장으로 끝낼게요.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센의 연주입니다. 이거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김효근 꽃 첫사랑,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산청바라기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었습니다. 아, 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이 청한 목소리를 지금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으니까 너무 딱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김효근 선생님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시래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들꾸네님이요 저보고 워커홀릭이라고 해주셨는데요. 10월에 또 두 번의 연주, 11월 말에 연주한다고 워커홀릭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저한테는 또 이게 일이 아니라서요. 워커홀릭 아니고 뮤직홀릭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예술감독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이 열립니다. 소프라노 정경임, 테너 박의준, 알토 김세미, 베이스 정태준 등 여러 명의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협연하고요. 양하영의 오르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베토벤의 미사 C장조, 슈베르트의 미사 E플랫장조를 들려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빗 이,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합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보내드렸습니다. 에다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까 전에 게시판에서 10월 3일에 있는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 또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 올해로 제가 네 번째 함께 하거든요. 예술 감독으로 아마 와보신 분들 우리 아당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할 때마다 참 특별한 축제예요. 시간 되시면은 많이 와주세요. 이게 뭐 무료 공연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 하시면 오시면은 멋진 경험이 되실 거예요. 낙동강 그 사문진 나루터 옆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 하는 가을 저녁 축제인데요. 무료로 준비되었으니까 시간만 되시면 오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끝나고 또 서울로 돌아오시는 게 좀 걱정된다 하셨는데 근처에 있는 뭐 숙소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오시는 걸로 계획해보셔도 되죠. 주말이니까 많은 분들 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구노이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왈츠 들을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군어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정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왈츠네요. 또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프란츠 리스트가 이 군어의 파우스트 왈츠를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패러프레이저가 있거든요. 그 곡이 떠오르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건반 위에 남아있는 어린 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유수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러면 유수민 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하교 후에는 피아노며 수학이며 여러 학원을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바이엘에서 체르니 100번, 30번, 40번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손가락도 마음도 점점 벅차졌지만 콩쿠르에 나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은 첫 콩쿠르에서 도전했던 곡입니다. 어찌나 떨었던지 연주를 끝내고 피아노 의자를 빼려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킨더센 가운데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의 미지의 나라들과 사람들 보내드렸습니다. 폰 프렘덴 랜던 온 맨션 마르타 아르헤르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야, 첫 콩쿠르의 기억이 연주보다도 엉덩방아로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게 참 귀엽네요. 아니 피아노를 어떻게 의자를 뺐길래 이렇게 엉덩이로 밀어서 뺐나봐요 아기가. 그러다가 이렇게 꽝 과당 하면서 그때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이런 실수가 더 그리운 추억이 되잖아요. 무엇보다 피아노 앞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그 마음 아마 지금도 손끝 어딘가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콩쿠르에서 연주를 하셨군요. 자, 유수미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보겠습니다.

입시 때문에 피아노를 그만두게 됐지만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집에 있는 피아노에 손을 올리면 악보 없이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곡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딸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곡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작은 피아노 방에서 콩쿠르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오릅니다. 14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제대로 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이 곡을 그때 저는 무슨 배짱으로 골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10개의 손가락밖에 없었던 저의 콩쿠르 결과는 처참했죠. 그래도 그만큼 도전하고 싶었던 어린 날의 패기였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모노 27의 이 월광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를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 곡이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어서 그랬었던 거군요. 이 곡이 14개가 필요한 곡이었군요. 빨강머리애님이 월광 3악장엔 14개의 손가락이 이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곡을 들으면 악보에 뭐라 쓰여 있을까? 왜 아름다운 달을 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지? 궁금해하던 때가 떠올라 혼자 웃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 월광이란 제목이 베토벤이 지은 게 아니고 달을 보고 지은 게 아니고 베토벤은 그냥 소나타를 썼는데 그 이후 사람이 이 1악장이 마치 호수에 반짝이는 달빛 같다 해서 나중에 붙인 별명이죠. 베토벤은 사실 달을 보고 쓴 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목도 1악장 때문에 붙여진 거니까 3악장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베토벤의 월광 3악장 어린 학생한테는 만만한 곡이 아니죠. 빠른 템포도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이 음악의 흐름까지 놓치지 않고 쭉 가야 돼서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수미님이 꽤나 정말 야심찬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시절에는 이상하게 어려운 곡일수록 더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콩쿠르 결과는 처참했다고 하셨지만 처참하기까지요. 얼마나 좋은 또 추억이 되었고 그때 얼마나 성장을 하셨겠어요. 살다가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혹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망설이게 될 때 아니야 나도 그때 이 월광 3악장에 겁없이 덤벼들었던 사람이었지 라는 또 기억을 꺼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또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가요. 자, 세 번째 앨범도 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유수민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 펼쳐보겠습니다. 아마 그때의 시간들은 피아노를 그만둔 뒤에도 제 손끝 어딘가에 오래 남아있었나 봅니다. 이 음악은 제가 연주해주면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그래서 지금도 함께 듣고 싶은 곡입니다. 3년 전 조지 윈스턴이 세상을 떠난 뒤 이상하게 이 곡이 자주 생각났어요. 어린 날의 콩쿠르부터 지금까지 제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타임머신인 것 같습니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캐논 변주곡. 아, 수미님이 피아노를 작은 타임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이렇게 첫 콩쿠르에서 엉덩방아를 치었던 그날도, 그리고 또 겁없이 어려운 곡, 손가락 14개가 필요한 곡에 도전했던 그 패기도, 또 남편분에게 이 곡을 들려주던 그 순간도 음악과 함께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음악은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나를 아주 생생하게 다시 데려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간과 그 감각이 함께 음악에 묻어 있다가 그 다시 그 곡을 듣는 순간 한꺼번에 이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저 역시 뭐 연주라는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수많은 곡의 그때그때의 뭐 그런 기억들, 사람과 장소, 감정, 뭐 심지어 냄새까지 이렇게 다 함께 남겨왔는데요. 그래서 같은 곡을 다시 연주하고 다시 연주해도 예전과 똑같은 음악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기억 위에 또 지금의 시간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쌓여가니까요. 우리 수미님에게도 앞으로 피아노와 음악에 또 어떤 시간들이 쌓여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 사연이 채택되신 유수미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유경준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이든의 영국 가곡집 가운데 어머니가 머리를 묶으라고 하셨지 이런 독특한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My mother bids me bind my hair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어머니는 내게 머리를 묶으라고 하십니다. 하신다네. 장밋빛 머리띠를 두르고 귀한 리본으로 소매를 묶고 푸른색 코르셋에 끈을 조이라고 하신다네. 이런 가사입니다. 자,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타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하이든의 영국 가곡집 가운데 어머니는 내게 머리를 묶으라고 하셨지. 메초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고요. 유경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혜숙님이 이 곡 들으시고 우리 엄마는 이마가 너무 훤하다고 항상 머리 좀 내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좀 아마 얌전하고 내성적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머리도 묶고 좀 나가서 놀아라 하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우리 금요일 코너 나만의 음악 앨범에 최초로 직접 출연했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 유튜버 올리버 샘 부부 그분들이 그날 방송했던 그 장면을 또 촬영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보내오셨는데 보고 너무 재밌어서 우리 야당님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올리버 샘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저와 함께 그 나만의 음악 앨범 스튜디오 와서 녹음했던 장면이 남아있는데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로만차 안달루시아 준비했습니다. 길샤메 바이올린과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날개 아래 가장 아늑한 곳에 머물게 하소서. 차가운 빗물을 맞고 있는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쉼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그 손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아 내 맘속에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희 근심 걱정을 이현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곤고한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도 기쁘게 화답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명주 홀리보이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리고 24장 찬송 왕 되신 주,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문은희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최훈차 과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빛님, 골절부위가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후유증 없도록 치료하여 주소서. 사고는 정말 한순간인데 치유의 과정은 참 길죠. 그 시간 동안 우리 금빛님 힘들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후유증 없이 완치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프리제아님께서는 친구 박선덕 권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암 수술 받으신다고. 주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 수술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고 빠른 회복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한미영님께서는 새벽 예배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들어오셨고, 행복한 사람님께서는 새벽을 알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벨소리를 들으며 눈을 떠보니 선물이 와 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이요. 시인이세요. 오늘 정말 선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신명숙님께서는 네덜란드로 이사간 딸 가족이 많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교회 성가대 반주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딸, 사위,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불러봅니다 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굴을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많이 그리우실 텐데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번 만날 때 더욱 감사하게 반갑게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비가일님, 남편과 특생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들고 세상에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 제 입술이 3355 모여 자기 자랑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눈물에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숨님께서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마침 또 라신님께서 주님의 숲을 청해 주셨네요. 사랑이야기의 찬양 준비했고요. 마운틴사나님께서는 결국엔 주님이셨네 청해 주셨습니다. 박지현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한반도26님께서 청하신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L 여성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로디스트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서울신대 앙상블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9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빚을 의미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빚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빚은 금방 갚아 그 무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빚이 계속 쌓이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태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 빚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빚은 상업적인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선을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빚은 소작농이 춘궁기를 이겨내도록 빌려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에 대한 고리의 이자는 물론이고 이자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빚을 내어주었습니다.

주었다면 빚진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빚의 탕감, 곧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죄를 잊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빚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0: 멀리 멀리 갔더니 승동교 이만우엘 성가대 황혜숙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김성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소나무님, 재민이 자대 배치 받았나요? 양주시에 소대한 자대 배치 받았다고. 군 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군 복무하며 나라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고 다른 장병들과 잘 지내며 몸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비공개로 보내주셨어요. 남편의 직장 예비하심, 그리고 온몸이 두드러기로 두 달째 밤잠 설치고 있다고 빨리 치유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희님, 멀기만 할 것 같은 추석이 다음 주네요.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요즘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싶죠.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온마리님께서는 살림살이에 재미 붙인 딸과 난대문 시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대목을 앞둬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두에게 주님 은혜로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가고 싶네요, 시장. 이 시기에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해주죠. 모두 건강하게 이 추석 명절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진영님 포항 출장이 있어서 깨어 있으면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희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0702번 하나뿐인 아들 생일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생일 함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보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엄마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녁마다 이 프로를 듣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들으며 내 자신 돌아보며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령포 천사님 반갑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친누나 추천을 받고 오셨다고 하네요. 이제 알았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늦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또 청해 주십시오. 신예숙님께서 시편 139편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곡 보내드리려다가 또 다른 한 곡이 생각났어요. 역시 시편 139편의 말씀 7절에서 14절까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소리의 찬양으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나는 남루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유배지에서 아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여정을 지금 여기까지 살아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나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 내 이야기를 보탰다.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은 누구인가? 이제는 당신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김기현의 유배지에서 만난 하나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황병덕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미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늘 새벽 추워서 옷을 두꺼운 것으로 껴입었네요. 여기는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다윈님 빛의 사자들이여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이수원님께서도 역시 청해 주셨습니다. 이단열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0: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폴라리스님께서 3개월 동안 목동 CBS 사옥에 있는 성경필사전 안내로 봉사하셨다고 오늘로 끝났어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은혜였고 필사 자체도 은혜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옆에 계셨네요. 아 정말 수고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기브너스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유 선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겨울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상처가 나면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 해서 처음의 상태로 완벽히 돌아가진 않죠. 상처 가장자리에 새로운 조직이 자라나 다친 부분을 조금씩 감싸는데 이것을 캘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왔지만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는 일도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가끔은 애써 괜찮아지려고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아물어가는 나를 기다려주면 어떨까? 오늘은 그러기에 참 좋은 여유 있는 주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Good Music Station CBS FM.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Like a mighty sea 목마른 내 영혼 이 곡은 678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목마른 내 영혼 9월 19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님. 중국 하이난 하이커우에 새벽에 도착해서 듣고 있습니다. 와, 빈센트님 해외에서 레인보우 켜셨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참여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청하신 분은 1927번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참여를 처음 해봅니다. 수년간 듣기만 하다가 처음 남겨요. 반갑습니다. 고칼슘님. 몇 년 동안이나 들어주셨군요. 가을 아침, 오늘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를 깨워주네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미리네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곡은 1927님 신청곡이었죠. 8747번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수지 성복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이 나요.

8km 잘 뛰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미나님 방송 들으면서 러닝하는 이 시간 포기할 수 없어 나왔네요. 주말 아침에도 부지런히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수천 편의 찬송시를 남긴 페니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쓴 샬럿 엘리엇 역시 오랜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신앙을 노래했죠.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고 존 밀턴은 시력을 잃었으며 넬슨 제독은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쉽게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어린이집 교사 20년 넘게 하다가 지금은 초등학교 버스 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잘 들어요. 마음 차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진짜 갈까요? 늘 듣기만 하다가 소심하게 문자 남깁니다. 3794님, 성함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크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3794님 문자 잘 도착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종종 참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핑크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들었습니다. 휴가 가셨군요. 다니엘 권님,

매일 출근할 때마다 들으시는데 때늦은 휴가를 속초 동명항으로 와서 눈부신 바다를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드넓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부신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곡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누가 듣고 있다는 증거도 없이 우리는 많은 밤을 기도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엔 이미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When You Believe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삽입곡 가운데 준비했어요.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주말 아침 닫습니다. 2부도 있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가지고 계시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 2부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게.

0: 역시 상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상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참 복잡하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눈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웃음을 되찾게 해주니까요.

김제에서는 치매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초등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까지 아이들은 치매를 어렵고 무서운 병으로만 그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한테서도 배우네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아이들의 그림처럼 우리도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굿모닝 주디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잭슨 5의 ABC 들으셨어요. 파일럿님이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여유롭게 참여도 해봅니다. 토요일에도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 음악으로 기호강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평일과 다를 바 없는 주말 출근이지만 그래도 평일과 좀 다른 건 이렇게 또 방송에 사연도 보낼 수 있는 여유 챙기신 거, 여유와 함께 따뜻함도 챙기시는 주말 보내세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8: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는 회사만

love is such passion, such pleasure. I will treasure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 그 전에 돈 퍼시벌의 One More Kiss, Dear 들으셨고요. You Got It은 033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2877님, 그대와 여는 아침 들으면서 토요일 아침 산책길인데 세상에나 알밤을 한 주먹 주웠어요. 진짜 가을 인증입니다. 아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와, 이제 산책하다 보면 알밤 주울 수 있는 건가요? 아지랑이님은 안성의 명산인 서운산을 오르고 있는데 땀이 무르르듯 합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가니 기분은 짱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지랑이님도 밤이나 한번 둘러보세요. 산마다 밤이 조금씩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 가을 아침입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6573님, 고속도로를 달려 군대가 있는 아들 면회하러 가는 길입니다. 무더운 훈련소에서 고생한 아들 보러 가는 길 너무나 설렙니다. 공군 881기 정말 고생 많았고 남은 군생활도 아말다말 무사무탈하기를 응원합니다. 아말다말이 뭔가 했는데,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잘 제대하기를 바라는 그 군의 아들 보낸 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저 오늘 처음 배웠어요. 아말다말 무사무탈하게 남은 군생활 잘하기를 응원하면서 6573님 신청하신 비지스의 투머치 헤븐 준비했고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9959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프트 펑크 퍼렐 윌리엄스의 Get Lucky, 로제 브루노 말스의 아파트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푸른마음님, 요즘 매일 조금씩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옷장을 정리합니다. 새록새록 몰랐던 옷들이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요. 늘 조금씩 이렇게 옷장 열어보고 마음까지 정리하니까 좋네요. 아, 이거거든요. 제가 이래서 옷장 정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항상 벼르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저거 싹 다 뒤집어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한꺼번에 확 정리를 할 거야 하면 정말

평생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푸른 마음님처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옷장 정리하면서 마음 정리도 하는 거. 아, 저도 실천하고 싶네요. 공사 이사님, 와이프의 작은 오빠는 인천에서 버스를 몹니다. 형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형님께서 버스 운행하신다고. 와이프가 주디가 진행하는 꾀꼬리 같은 방송 들어보라고 추천했는데 혹시 버스 운행하면서 방송 듣고 계실까요? 이병록 형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이병록님 좋아하는 가수가 김광석 씨래요. 그래서 김광석 씨 노래 신청하셨는데 이병록님 인천 버스 운행하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고요. 조성모의 깊은 밤을 날아서까지 보내드립니다.

니차도 기아님, 군포시 산본 초막골 공원입니다. 상쾌한 주말, 공원길을 주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니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셨는데, 이 음악들이 산책길을 더 신나게 해드렸겠죠? 조성모의 깊은 밤을 알아서, 그 전에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424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어요.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7610님, 요즘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쵸. 가을 하늘과 사랑에 빠진 주디스 여러분들의 하늘 사연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라 존스의 선라이즈 7610님 신청하셨고요. 핑크 마티니의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플러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4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0716님 중학생 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굿포유 정하셨어요. 그대와 여는 아침.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0: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do.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1: Nat King Cole, Kisses, Kisses, Kisses. 그 전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That's Life는 1022님 신청곡이었어요. 결혼식 때 우리 사위랑 너무나 잘 어울렸던 신랑 입장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와,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몸 흔들면서 입장하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박반통님께서 고향에서 강남으로 학원 다니는 고3 딸아이와 같이 듣습니다. 평소에는 출근길에 듣다가 토요일에만 딸이랑 듣는데요. 딸이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오면 좋겠다 하길래 엄마는 널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소윤아,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까지 힘내보자. 고향에서 강남까지 다니시는군요, 학원을. 이렇게 엄마는 널 위해서 다 해주신대, 소윤아. 너는 엄마 딸이니까 너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수능 화이팅! 외쳐주고 싶네요. 0122님, 일어나서 스케줄 가려고 보니까 차 유리가 비에 잔뜩 맞은 것처럼 쫙 깨져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대중교통 타고 광교에서 CBS 본사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끔 저도 출근할 때 배터리 방전돼서 멘붕 올 때는 있는데 차 앞유리가 다 깨졌다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일단 출근 잘하시고 수습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조비의 It's My Life 청해 주셨고요. 제이 가일스 밴드의 컴백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그 전에 제스카의 굿바이는 3412님 신청하셨습니다. 출근 없는 주말 아침 부족함 채우려 나서는 발걸음에 희망이 함께합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게 결과로 만들고 싶네요. 신선한 아침 공기에 커피와 라디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신청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출근할 때도 외출할 때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거의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집을 나서면서 이 정도 생각, 이 정도 다짐, 이 정도 희망만 가지고 출발해도 와, 하루가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 3412님 사연 보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725님께서 기상 알림음으로 자동 켜짐 알림으로 아침 시작하면서 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좋은 팝송만 들었다면 요즘은 팝송과 가요, 좋은 선곡들로 귀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들을게요. 이렇게 가요 좋다고 사연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빅맘님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그리고 더준이에요. 한 걸음 더.

더준의 한 걸음 더, 그 전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브라운 시티, 빅맘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050님, 웨딩 촬영하러 완도로 떠나는 길입니다. 엄마가 가까운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예비 신랑과는 기차와 버스 타고 가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떠나는 날이 되니까 잘 찍을 수 있을지 너무나 떨립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로 딱 하루만이라도 모델처럼 잘 찍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아, 완도에서 웨딩 촬영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종종 프로필 촬영할 때 그 꿀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 알려드리면, 카메라 렌즈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쳐다보시면 돼요. 그러면 표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5050님은 실제로 사랑하는 예비 신랑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도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진 무조건 잘 나온다 해 한 표. 걱정하지 마시고 예쁘게 잘 찍고 오세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그리고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 준비했는데요. 엘라 랭글리가 요즘 정말 핫합니다. 추진 텍사스 이 곡으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지금 22주째 하고 있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동률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다 이유가 있구나. 음악 들으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곡 함께 드릴게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0973님, 주말에도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더 그레이티스트 쇼맨 신청하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9: 홈픽.
1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1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영화의 홍보 문구로 유명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글인데요. 영화 속 원래 대사인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해서 가져온 문장이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방법을 찾고 결국 답을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라는 의지와 믿음이죠.

누군가가 부르거나 묻는 것에 말을 하거나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풀어내는 걸 답이라고 하죠. 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지금 답을 찾고 계시다면, 그 과정이 힘들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답을 찾아낼 거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